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콤한 산딸기 향기가 코끝을 적시고 도마도 나무의 진한 향이 온몸을 사로잡고 있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장백의 메아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초록빛이 싱그러운 여름에 더위에 지치고 일상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마음의 울림은 마냥 촉촉한 사랑의 노래가 되어 무더운 여름도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가족과 함께 사랑의 변주곡을 감상하면서 여름의 작은 행복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임향숙 가수가 부른 노래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보내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왕청현 대흥구진 하마탕촌입니다. 저희는 오늘 하마탕촌 노인협회의 렴춘일 회장님의 전화 요청을 받고 현지로 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0: 저는 하마통천론협회 회장 염준일이라고 합니다.
1: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어떤 노래를 요청하고 싶습니까?
0: 우리 촌은 100여 명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촌입니다. 네. 노인들이 평균 연령은 78세로서 이분들이 만수무강을 위하여 김선희가 부른 노래 우리 사는 세상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럼 왕청현 대흥구진 하마탕촌 노인협회의 렴춘일 회장님께서 모든 노인님들이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우리 사는 세상을 보내드립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길을 가니 우리 사는 세상은 아름다워라. 네, 우리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건 사랑과 감동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믿음과 희망, 사랑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인가 봅니다. 혼주시에 거주하는 강복음 씨는 한 가족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낀다면서 소품 진료소에서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0: 어디 갔는가? 응? 전화번호는 있구나. 통하는데 알바니? 어겠지 무슨. 각시 그 가슴 어리서 거둬. 내 한번 들어보게.
1: 야, 주미가! 주미가! 주미가! 주미가! 예, 저, 사람,
0: 어머!
1: 사람!
0: 어찌랄까?
1: 사람, 사람!
0: 빨리 저기 눕히셔!
1: 예!
0: 오야! 오야!
1: 눕혔습니다, 그러면!
0: 오야! 숨은 있습니까?
1: 숨이?
0: 예!
1: 예, 숨은 쉽니다, 그래서 기절했습니다!
0: 아, 그래서 기절했습니까?
1: 아,
0: 오, 개미가 어찌입니까?
1: 예? 예? 뭐, 어찌기는?
0: 예?
1: 아니, 빨리, 뭐, 장주를 하든, 뭐, 인공호흡 하든, 이래야 아이고, 되지.
0: 네?
1: 아, 그래, 이사해야지. 내 하겠습니까, 그래?
0: 오야, 난 그런 거 못한다.
1: 예?
0: 예. 오야.
1: 아, 알았습니다. 예. 자, 됐지, 됐지.
0: 예. 오야, 내 돈을 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1: 자, 알았습니다. 자, 빨리 장주하셔. 장주.
0: 오야, 내 이사 아닙니다.
1: 예?
0: 예.
1: 아이 뭐 전직이라며 이사복이라며 뭐 이사해무겸 내 이사입니까?
0: 오야 내 이제 신께서 입어봤습니다. 오늘 진짜 이사입니다.
1: 이사해라고?
0: 네.
1: 아 참 너무 어째? 아 정말 이사시하면서 깜짝 놀랐잖아.
0: 오야 나도 지금 이사를 기다린 중입니다.
1: 아 그럼 이사 어디 갔을까?
0: 나도 모르지.
1: 네? 아 이게 전화번호 있구나. 뭐, 아야 내 전화를 했지. 저 전화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아 그럼 전화를 지금 보내서 뭐 하는 거야?
0: 내 번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언니는 전화했습니다.
1: 그래게?
0: 근데 통하지 뭐. 근데 아이 봤을 때다.
1: 야 그러면 또 치고 자꾸 치고 계속 치고 받을 때까지 쳐야지. 빨리 치죠. 빨리.
0: 아유, 빨리. 지금 친다고 무슨 받겠습니까?
1: 무슨. 빨리 치죠.
0: 보시오. 내 말이 맞지?
1: 그래 거기서.
0: 어? 저 환자한테 전화 온 것 같습니다.
1: 에?
0: 오 빨리 보시오.
1: 빨리.
0: 오 아는 사람이겠지. 오 예.
1: 예, 전화 바꿨습니다.
0: 어? 이사 선생님?
1: 예, 아이, 나 이 환자 쓰러져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0: 와이?
1: 가족분, 와이?
0: 와이?
1: 와이?
0: 와이?
1: 와이?
0: 어째? 그쪽에 목소리 난다?
1: 와이?
0: 와이? 이봐셔.
1: 뭐죠? 와이? 와이? 와이? 와이?
0: 와이?
1: 듣긴가?
0: 듣긴다.
1: 아이, 뭐, 그니까, 이,
0: 어야.
1: 맞아, 이, 여기, 의사란 말이겠구나.
0: 어야,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 야.
1: 아, 난, 뭐,
0: 어야, 기차다, 야.
1: 아이, 이사면 이사라고 말할게지, 야.
0: 어야.
1: 아이, 이거, 어찌가, 이거.
0: 어야, 내 어찌겠어.
1: 아, 그래, 아줌마 말하자, 어찌가.
0: 어야, 어째 자꾸 내가 소리 집에 이랄까? 환자는 그쪽에 서보았지, 내가 보았습니까?
1: 아이, 샤반차에 우선 거의 시작됐는데, 야, 이거, 어찌니, 이거.
0: 그래, 않고 운동장에서 저리 구급차를 불러서 실어 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1: 무슨 구급차? 아 구급차 있었지. 근데 이 물이 혼자 쓰러져 있는가 나까?
0: 예?
1: 꼬리 안에 땅 들어가게 고서 옆에 사람이 쫙 쓰러진 게 내 얻고 나온 게 구급차 다 실어가지고 내 그래 택시를 타고 왔지. 어찌가 이거.
0: 그래 말인가.
1: 아이고 빨리 구급차 전화하죠.
0: 알았습니다.
1: 빨리 구급차 전화.
0: 돈 올리면까?
1: 예? 구급차 요알리지 몇 하겠습니까? 120.
0: 아 예. 120. 앞에 링스타 사이버스 될까?
1: 야 여기를 걸 링스타 사이버스 된다. 빨리
0: 치고. 어, 알았어.
1: 예, 빨리.
0: 와이.
1: 통한다.
0: 예.
1: 통하나.
0: 예.
1: 됐다. 볼 보게 됐다.
0: 구급차인가?
1: 구급차. 빨리 오라셔. 빨리.
0: 빨리 오라셔.
1: 예, 여기 급한 환자 있다고.
0: 영 급합니다.
1: 예.
0: 예, 빨리 와시러 가셔. 질러서 온다.
1: 예. 어찌가? 어찌가? 온다가?
0: 온답니다.
1: 온다. 야, 감사합니다.
0: 아유, 우야, 무슨. 아유, 우야, 무슨. 물 좀 마시겠어요?
1: 예, 감사합니다. 야, 구급차 온답니다.
0: 그, 머리 상티, 네, 써보기쇼.
1: 이, 뭐, 이거?
0: 예.
1: 아, 예, 써보쇼. 이야.
0: 어떻습니까?
1: 야, 우리, 조금 배가 돌아간다.
0: 오, 그렇습니까?
1: 예.
0: 현변 팁, 이겨라. 연변팀 이겨라.
1: 무조건 이겨라지 뭐.
0: 야 근데 저 이사는 저 어제 저렇게 쓰러졌답니까?
1: 이사 그랬까?
0: 예.
1: 아줌마의 쌍반찬 볼을 못 봤습니까?
0: 이제 글쎄 하는 가습대다.
1: 봤지.
0: 예.
1: 전반전이 거의 끝날 때 그래서 뒤쪽 거기서 쓰면 하나 딱 한 게 그래서 볼이 그래서 슉슉슉슉슉슉슉 이래 돌아서 거기서 쌀떡집이 쇽 들어. 쌀떡집만 뭐라 하지 않을까?
2: 예.
1: 아이 와서 좀 진치다. 내 어떻게 너 머리 쇽 지나갔네.
2: 예.
1: 야, 그래서 우리 흥분됐지. 그래서 소리 지고 랄랄랄랄랄랄라 나 이랬는데 뒤에서 무슨 똥 하고 소리 나서 할까? 떡볶이 돼지 같은 양반 와다닥 대매졌어. 그래 내고서 얻고 여기는 막 따라와죠.
0: 뻘이 재밌었지. 어째 쓰러는 진담까?
1: 왜? 아스마이 출미하이지.
0: 출미?
1: 출미하이지.
0: 난 뻘에 대해서 뚫입니다.
1: 네 그럴 줄 알았다.
0: 네.
1: 아스마이 내 다시 보게 된다.
0: 어제?
1: 나 이제 아스마이 영 좋았습니다. 근데 출미 아이라까나 이게 부끄럽습니다 내 소말.
0: 어마무슨 예? 부끄럽게 상하겠습니까?
1: 아스마이. 예. 아스마이 이게 없어. 아이 믿겠습니까? 없어. 아스마이.
0: 어째 웃습니까?
1: 예? 이불 이제 경기 끝났는데 지금도 흥분이 막 올라가지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웃습니다.
0: 우와, 결국 뻘이 눈을 생각해서 아저씨들 흥분해서 웃는단 말일까?
1: 그렇지.
0: 오,
1: 야, 이 정말. 야, 나 좀.
0: 뭐지, 웅까?
1: 이 며칠 생각하면 내 정말 가슴이 막 아프면 빌라며. 돈이 없어서 짜에 꾹 눌려와 있다가 이번에 우리 쭉처럼 올라갔자구먼.
0: 그렇습니까?
1: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입니까?
0: 그렇지.
1: 예? 예. 박수 나이칠까 박수로. 박수 나이칠까?
0: 예, 맞지. 예.
1: 우리 연변에 말하면 예. 요리 조그만 연변에서 예. 쭉 돌아 올라간다는 게 헐스까?
0: 헐스지.
1: 아이 헐스지 뭐.
0: 아이 헐스. 아이 헐스. 예.
1: 아스마가 나 이제 맞습니다. 아스마, 나 좀 도와주자.
0: 예.
1: 자. 삼촌이. 삼촌이 어서는 아이 웃어도 되니까 얼굴은 벗어.
0: 예, 벗어.
1: 예, 벗어.
0: 뻘이 정말 이렇게 썼습니까?
1: 그래, 예.
0: 엄마, 또 온, 오야.
1: 봤었지?
0: 예.
1: 봤었지?
0: 예, 예.
1: 예? 이게 우리 연변 출미고 연변 뻘이다, 이게.
0: 맞습니다.
1: 삼촌이, 이건 예. 내서만 삼촌 돼서 뻔뻔이를 따라 배워야 된다. 존경합니다.
0: 예. 대단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1: 아줌마.
0: 예.
1: 나도 좀 대단합니다.
0: 예.
1: 나는 저 화룡 노가에서 왔습니다.
0: 그 뭔데서?
1: 나는 화룡 노가에서 대신을 예. 여기를 보천해가지고 왔습니다.
0: 야, 돈이 많이 들겠는데?
1: 그 돈이 무슨 뭐, 올 때 300, 갈 때 300, 볼표 300, 900.
0: 엄마, 예. 그 돈이 아깝습니까?
1: 아깝다! 예? 네, 잠깐,
0: 예?
1: 뽀를 보려고, 예? 집에 소새끼 두 마리 팔아버렸습니다. 네! 이제 한 마리 더 팔 예상입니다.
0: 오야!
1: 예, 정말 다 둬야 되면 예. 내 이제 서포터 라지 거지 싹 팔아버리겠어.
0: 뭐야 그만하셔. 예. 그 집에 각시 좋아합니까?
1: 아줌마 이거 못 봤습니다.
0: 어?
1: 못 봤습니다. 진문이를 예. 못 봤습니다.
0: 예.
1: 내 이 재민 봤다고 진문이 집 앞에 가서 한 달 반 있었으면 뚜껑에 야 봤었지 이거 봤었지.
0: 예예예. 예.
1: 봤었지.
0: 대단하다 대단하다. 예. 진짜 출민다 진짜.
1: 무슨?
0: 야 정말 대단한다.
1: 무슨 예. 어제 어야. 샤반차 시작해서 샤반차 샤반차 아줌마
0: 그렇습니까?
1: 아줌마
0: 예?
1: 이 서장님 아줌마 이제 맺겠습니다. 나는 좀 샤반차 볼 올라가야 됩니다.
0: 엄마 무슨 소리 한거 무슨 못 감다
1: 아이 나 가야 된다
0: 못 감다 오야 못 감다 나 혼자 죽고 못 감다
1: 아이 가야
0: 아 그냥 구구차 오기 전에는 가지 마세요.
1: 요원이 불러줘
0: 그 새끼야 어다음에 가자
1: 잠깐만 잠깐만
0: 어,
1: 아 바지 넣자 자꾸 맥히자 바지 넣자
0: 아내 바지 뿌기 산게 아닌데 아 그럼 약속하시오 자, 오기 전에 절대
1: 아이가. 아, 알았어. 예. 약속할게. 넣어셔. 야, 이게, 여기에 국산 어제 아직 다요, 이거지. 야, 이거.
0: 그 말입니다. 아, 정말. 아우, 야, 무슨, 바쁜데 또 녹이 전화 거지, 어디.
1: 이 뽀뽀해, 나.
0: 왜? 녹이 찼습니까? 왜? 우리 구급차 불렀습니다.
1: 구급차,
0: 예, 빨리 들어오셔. 예, 빨리 들어오셔. 예. 어느 지로 상가고 야 기차다 야 어째 사람이 사람 말 못 알아듣습니까 우리 언니네 못해
1: 예?
0: 아,
1: 언니네 못해라요
0: 정확한 주소 저, 아, 여기 주소 어디입니까
1: 내 어떻게 할까 난 농촌에서 왔지 아줌마 연기 사람이 아닐까
0: 나도 농촌에서 와서 모른다
1: 야 아,
0: 무슨 표식 있는가 하고 빨리 나가보시오 무슨 표대 같은 게 있는가
1: 표대?
0: 예, 빨리 나가보시오
1: 야 이 뻘 표대 저기 저 기도에 기다만게 그 비행기 막 날아다닌다.
0: 오 비행기 막 날아다닌단다.
1: 예. 빨리. 그 1층에 상점이 있습니다. 초스.
0: 오 2층에 내 초스 있단다.
1: 예. 와. 온단다. 온다가.
0: 와.
1: 온다. 왔다가.
0: 전화 끊어.

0: 며칠 이거
1: 어찌까?
0: 이거
1: 그럼 택시 불러서 연미병원에 갈까?
0: 걔 머리 싸끈하지, 머리 싸끈하지.
1: 그럼 어찌겠어? 야, 얘 무슨 방법을 대시오? 얘 무슨 방법을? 얘 방법.
0: 아자, 아 방법. 아야?
1: 어째?
0: 아줌마.
1: 예.
0: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었자구먼다.
1: 뭐이?
0: 예? 덕은 덕을 풀어라. 이 덕은 누가 하는 말 있잖아.
1: 예.
0: 있지.
1: 어, 우리 촌에서 그런 거 잘한다. 예? 그 뱀에게 물렸을 때는 대수도 바르고 예. 어디 맞히면 된장 바르면 찍힙니다.
0: 옳지. 예. 저분이 어째 쓰러졌을까?
1: 야, 연변에서 손꼽을 넣었다가서 흥분해서 쓰러졌지.
0: 옳지. 그럼 예. 또 이불을
1: 흥분시키자고?
0: 그렇지. 그렇지.
1: 아우. 그래, 묻힐까? 빨리.
0: 예?
1: 꼬린다.
0: 예?
1: 꼬리를 쓴다.
0: 야, 뭐 그렇게 말하면 어찌까? 그래. 꼬리 정말 들어가야 일어나지.
1: 아, 그래 못인가?
0: 댄스에서 센상수 보러 하지 않습니까?
1: 예. 네?
0: 꼬리 쫙 들어가면 꼬리다 뭐 흥분돼서 깨나지 뭐. 옳지.
1: 맞습니다.
0: 빨리 댄스 소리 높이소.
1: 알았어.
0: 네. 그다음 야, 이거 쓸수.
1: 알았어.
2: 자, 자, 자, 자, 이거
1: 빨리, 빨리.
0: 자, 자, 자.
1: 예,
0: 자.
1: 예. 아, 근데. 꼬리 아이나 못집니까?
0: 야, 꼬리 아이나다. 우리 위대한 박찬호 감독님 아래에서 우리는 어선을 묵세했습니다. 강틀입니다. 어선 빠시다 해묵세했습니다. 우리
1: 빠시란 게 뭡니까?
0: 빠시란 게 세계에서 1등 선수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그렇지.
1: 아.
0: 자, 자, 자, 자, 보셔, 보셔. 예. 자, 들어가, 들어가. 야, 야, 야, 야, 야, 막아, 막아, 막아, 두쌍 막아. 야, 야, 자.
1: 꼬리다, 꼬리다.
0: 꼬리 내가 돈이 뽑아요. 꼬리다 꼬리.
1: 꼬리났습니다. 예, 꼬리 났습니다.
0: 아, 그럼 우리 팀에서 누구 꼬리였습니다.
1: 누구였지 모르겠지. 작업 꼬리 났습니다.
0: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보기 어디 예. 그게 아니다. 그게 야야야 예. 야, 야, 그게 아니란데 그래니 이거지. 나 이거지.
1: 어제 또 이름도.
0: 안돼. 어제 탁 사서 쌍둥이 무대에다 그거 이름도.
1: 어제 이름도.
0: 제대로 꼬르면 근데 무색이 좋다고. 에이, 꼬르다, 꼬르다, 미나지도.
1: 야, 어디서는 또 토벼 같은 이상이니? 내 심장이 확 뛰어나왔다가 데뷔 표 때 얻고 가겠었구만.
0: 무딩 무딩해? 도토와이라고?
1: 예.
0: 아이고, 난 아무리 도토와이라도 해. 그래도 제 팬을 나하고 공하랬구만.
1: 아유, 이제 내보다 더.

0: 벽자에서 쇼콜에서 혜택을 번들었다고?
1: 예.
0: 가마세라, 저 뭐, 내 그, 연맹팀에서 쌍둥팀에서 쇼콜 한 것까지 딱 생각나고, 그 뒤에 필름이 딱 그렸었단데. 그래서 저 아줌마 예? 이렇게 나를 집에까지 모시고 왔음도
1: 어, 아니, 야, 아니, 아니,
0: 그런 것도 이제, 난 모르고 아줌마가 아무 호망 쏠라 막 쳤는데 아줌마 예 어제 그럼 어제 아이 이것도 무슨 사람이
1: 빨리
0: 야 아줌마 모셔놓고 한 사람도
1: 아이쿠마 이 사람이 아줌마에서 저 적자에서 모시고 왔어
0: 야 그럼 내 삶의 운인데
1: 빨리 어찌 또 빨리 어찌 또
0: 가만있어 같이 들어서 같이
1: 어이구
0: 가만있어
1: 이거 찜도
0: 아줌마 가만있어 이거 호흡 좀 쉬게 해야 되겠다 입었어 정신 좀 차리소 입었어
2: 야
0: 아유 비가람 국회 오라 이장 어쩌다
1: 아우야 빨리 입고
0: 야 아이다 이따가 다 두래 이거 아유 저게 아줌마 아이디 계속구만 내 재간은 아이디 계속구만 그거 빨리 고급차를 부리겠어 예? 내 전화기 어디가
1: 내 한번 치료하겠습니다
0: 뭐라고?
1: 내 한번 치료하겠습니다
0: 아줌마 이 사람도 내 이 사람도 예? 사람 이 사람 배놓고 어째 장난질함도
1: 내 한번 기회 주셔
0: 아줌마 예? 이 환자 잘못되면 아줌마 책임 지겠습니다
1: 한 번만 믿어주셔 선생님 이제 어떻게 깨났습니까?
0: 아 그게사 꼴다 해가는데 정신이 퍼져 새로 깨났지 얼마나 고마
1: 딱 그게
0: 아줌마 어서 예? 이분 나 빨리 내 데가 없어
1: 오야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선생님 이제 댄스를 못 깨났습니까?
0: 어 맞다 에오 이 대가리 돌 둔한 거 봐라 그래 체육장에 가서 봐라 해도 번져지지 아줌마 예. 그런데 정말 이러다가 세 번째 콜이 아이 터지면 지금도
1: 야 꼴이 어찌 나겠습니까? 예? 우리 위대한 박태하 감독님이 지도하에서 그 어떤 강팀도 무서워하지 않은 우리 연배팀인데
0: 그렇지
1: 빠시란데도 막 이긴답니다
0: 예? 빠시로?
1: 이제 댄스 봤었지
0: 아 예 완을 예. 그저 우리 연배팀이 그래서 진짜 날아다니기도 마무시
1: 그렇지 거의 최후에는 지
0: 지소공이
1: 맞습니다 또
0: 김준대
1: 그리고
0: 유비가라
1: 키바에는 그
0: 지모니
1: 맞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민족의 선수들로 이렇게 똘똘 뭉친 환상조합이 있는데
0: 그래.
1: 꼴이 안 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0: 말이 아니지
1: 좌관 우리 연배팀 믿읍시다 꼴이 무조건
0: 날깬다
3: 많은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나 평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일하는 반복의 연속이니까요. 하지만 그 일상 속에는 우리의 소박한 삶이 담겨져 있고 글이 있고 그림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안덕현 명월진에 살고 있는 방호진 씨는 무더운 여름날 숲속 강가 나무 그늘을 찾아 시원한 바람을 가슴에 담아보는 것도 여름의 행복을 만끽하는 좋은 일상이라면서 아내의 생일 선물로 노래 사랑의 자리표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여름이 덥다고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싫지만 식물을 키우고 열매를 얻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여름이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름이 더워야 가을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야 가을에 열매도 많이 거둔답니다. 산동성 연태시에 거주하는 리봉화 씨는 여름은 덥기 때문에 식힐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여름 피서를 하고서 고향에 다녀오른다면서 수고하시는 회사분들에게 노래 숙명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한여름이 날로 익어감을 느끼게 됩니다. 푸른 방처 밟고 가는 발자국 따라 정열도 희망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여러분께서는 함께 웃으며 울며 고난을 견디며 달려온 가족을 향해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소를 짓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여름이 가기 전에 가족에게 마음의 메시지를 전해봅시다. 시간에 쫓겨 사는 현대인에게 마음의 울림은 또 다른 감동과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네, 그럼 한여름이 좋은 추억을 만드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사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서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아이 손잡고 걷고 싶어요.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이렇게 큰 바람이기보다는 작고 소박한 것들이라고 하네요. 가장 순수한 마음일 때, 가장 절박한 마음일 때, 우리가 바라는 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작은 소원들이 이루어지길, 오늘도 작은 행복이 쌓여가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일 때, 가장 절박한 마음일 때 우리가 바라는 게 진정한 필요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바라는 작은 소원들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들은 어떤 것일까요? 네, 1월도 하순으로 향해 달리고 있네요. 시간 참 빠르죠. 올 한해는 또 어떤 소원, 소망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아닌가 싶은데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생활에 충실하고 또 만족해하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보는 것이 또 그중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금방 김경희님께서 웃음꽃이라는 네 짧은 시 네티카시를 보내주셨는데요. 활짝 핀 아름다운 웃음꽃, 사계절 따로 없는 웃음꽃, 기쁨과 행복을 주는 웃음꽃. 네, 사진에 보면 어떻게 베란다에 이렇게 예쁘게 화분들이 잘 자랄 수 있을지 할 정도로 예쁜 화분들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합니다. 사계절이 따로 없는 웃음꽃, 우리 여성 클럽에서 활짝 피어보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긍정의 에너지 듬뿍 가져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눈이 호강하게 하고 또 마음도 호강하게 하고 그래요. 덩실덩실 춤도 추어주시는 이모티콘에 제 기분마저 좋아집니다. 그래요. 첫 곡은 주현미 가수의 러브레터라는 노래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곡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바램이라는 노래 오늘 두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바램이라는 노래는 들을수록 점점 더 듣고 싶어지는 노래입니다. 항상 마지막 1초까지 제가 볼륨을 계속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토록 듣고 싶어서 여운이 남아있는 노래라서 1초도 아까워서 볼륨을 미리 내리지 않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작은 바람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향기님, 그리고 김경희님, 태평양보험님, 박현준맘님, 금선희님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남옹란 작가님의 글 이불 사랑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 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만덕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이러고 보니까 만덕님도 정말 열렬한 팬이시죠. 이제는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다른 그룹에서 짧은 글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러분들께 또 삶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즉흥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안에 답은 있다. 일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이 아닌 단지 결과만이 있을 뿐이다. 잘 되면 거기서 벌을 것을 배우고 안 되면 거기서 얻을 것이 있다. 결과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다. 매 순간의 경험이 주는 가치에 집중해보자. 그것이 삶을 가볍고 깊게 만드는 일의 자세이다.

그래요. 잘 되든 안 되든 그 안에 답은 있다고 하네요. 우리의 마음 그릇, 생각의 깊이 등등이 또 이런 지혜로움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지혜로움이 있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더 아름답게 멋지게 수놓아 갈 것 같습니다. 네, 최원무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커피 한잔 티타임 하면서 듣기 좋은 음악을 네, 선곡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아침 저는 또 커피 한잔 이미 마시고 생방송실에 앉았습니다. 사실 전에는 커피를 못 마셨는데요. 요즘 습관에 보니까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이제는 매일매일 찾게 되네요. 그래요. 무엇이나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되는

영거리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여러분들은 방송이 들리시나요?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소식이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들을 수 있을 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따뜻한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남옹란 작가님의 글입니다. 이불 사랑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불 사랑 남옹란. 이제 곧 설이구나. 빨리 설 준비를 다 그치자. 샘이 튀면 집안 고삭고삭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불이며 옷가지들을 정리하는 것이 상례다. 아침 식사 후 나는 이불장에서 굳잠에 빠져있는 이불들을 꺼냈다. 꽤 오랫동안 이불장에 고이 놓여있던 이불들이 주인의 설맞이에 덩달아 기분이 들떠 기지개를 켜는 것만 같았다. 나는 통째로 씻을 이불과 거죽만 벗겨서 씻을 이불들을 분리한 후 여지를 좀 두고 이불들을 털어서 조심스럽게 세탁기에 넣었다. 세탁기도 흥이 난 듯 절주 있게 빙빙 잘도 돌아갔다. 한참 후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햇빛에 바짝 마르도록 다 씻은 이불을 건조대에 보기 좋게 펴놓았다. 향긋한 세제 향이 은은하게 퍼져 마치도 이불에 피어있는 꽃무늬들에서 향기가 풍겨 나오는 듯 기분이 묘했다. 깨끗하게 빨아서 보송보송해진 이불을 덮을 남편과 자식,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니 기분이 상쾌하다.

집집마다 안주인들의 흥취는 다양하다. 주방 그릇을 갖추는데 특별히 정성을 넣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이가 있고 또 카텐에 남다른 애착을 갖는 이도 있다. 나의 관심사는 자나 깨나 이불이다. 정말 못 말리는 이불 사랑이다. 이불은 보온을 해줘 수면을 덮고 피로감을 풀어줘 포근함과 개운함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고마운 물건이다. 어둠이 대지에 살며시 깃드는 저녁에 식구들의 잠자리를 펴느라고 이불장에 마주 서서 차곡차곡 개어져 쌓여있는 고운 이불들을 환상하노라면 이름할 수 없는 감격에 목이 메어진다. 손자 손녀들이 고운 이불을 덮고 우석우석 자라기를 바라는 할미의 소박한 염원과 심정을 이불에 담아서 고스란히 전달한다. 이불이 우리 몸을 감싸고 달콤한 잠을 자게 함으로 어떤 이불 거죽감과 디자인을 고르는지가 중요하다. 나는 나만의 독특한 심미 관점으로 질감이 부드럽고 색상이 선명한 노란 민들레처럼 선명한 꽃이 피어있는 꽃천이거나 목천으로 된 이불을 선호한다. 지난날 손수 이불을 짓던 시기에 면포를 파는 가게에 가면 한 벽을 장식한 꽃천이 한눈에 안겨왔다. 그곳에 가면 나비가 이곳저곳 옮겨앉듯이 여러 가지 꽃천을 두루두루 만져보면서 이불 거죽을 한나절이나 고른다. 눈꽃처럼 흰 이불섬 위에 진분홍색, 하늘색, 주황색의 꽃천들을 맞춰 정성들여 키우면 곱디 고운 이불이 탄생한다. 새 이불을 덮게 되면 남편은 늘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리고 자식과 손자 손녀들은 얼굴에 한박 웃음을 환히 띈다. 매번 알씀드려 고르고 정성들여 꾸민 고운 이불 속에서 부부간의 사랑이 무르익고 애정이 넘쳐난다. 손자 손녀들도 잠결에 입술을 오물거리며 배시시 웃는다. 바람대로 꽃잎을처럼 피어나는 자신들의 미래를 꿈결에서 보았는가 보다. 전에 방학이면 외지에서 조카애들이 놀러와서는 이불 쟁탈전을 벌렸다. 이모, 그 도라지 꽃천이불은 내가 덮을 거예요. 숙모, 그 진달래 꽃천이불은 내 거예요. 내가 덮겠어요. 녀석들이 고운 이불을 보아내는 눈은 밝아갔고 그러면 나는 천진한 아이들의 소박한 염원을 만족시켜준다. 아이들은 좋아서 야단이다. 은은한 등불 아래 따끈따끈한 구들에서 군데군데 꽃보라가 물결을 이룬다. 시어머니도 고운 이불을 덮고 간밤에 푹 잘 잤다며 만족의 웃음을 지어 보인다. 생활이 좋아지면서 지금은 이불 솜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전날 목화 솜과 누에 고치를 펴서 이불 솜을 만들었는데 훗날 인조섬, 오리털, 계산이털 등이 나와 골라 사는 재미가 쏠쏠해졌다. 목화 솜과 명주 솜은 자연에서 재료를 취한 것이어서 좋으나 솜의 두께에 따라 이불이 무거워지고 세탁할 수 없는 것이 약점이다. 지금은 이불 솜을 만드는 기술이 좋아져 마음대로 세탁할 수 있어 주부들의 일손을 줄여주는 우점이 있다. 나의 이불 사랑은 이미 내 몸에 깊이 배였다. 지금은 돈만 주고 나가면 얼마든지 질감이 좋고 고운 이불을 살 수 있다.
지난날 온 동네 아주머니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첫날 이불도 이젠 매대에 즐비하게 진열돼 있다. 평소에 이불 상점에 가서 이불을 구경하거나 구매하는 건 나에게 일종 향수가 됐다. 나는 질감이 부드럽고 색상이 선명한 꽃무늬로 된 이불을 선호한다. 이불에는 한 가정의 안주인이 고집하는 심미 기준, 크게 말해 대를 이어온 일관적인 미가 고스란히 묻어있다. 철에 따라 두께가 다른 이불을 골라 덮고 때때로 시원하게 세탁해 햇볕에 보송보송하게 말리우면 그날 밤 식구들은 상쾌한 기분으로 새로 빤 이불을 덮고 꿈나라에 들어간다. 나의 이런 특별한 이불 사랑은 손자 손녀들에게는 동화처럼 황홀한 꿈의 세계를 심어주었고 남편에게는 건강을 선물해줬다. 이불을 통해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사랑해준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기 그지없다. 나의 이불 사랑은 불타오르는 석양과 함께 붉게 무르익어 간다.

금방 남옹란 작가님의 작품 이불사랑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요. 이불사랑에 딱 맞먹는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랑과 포근함을 표현한 노래죠. 위로가 되어주는 노래 영탁의 이불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그 사이에 최화사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모두 다 우리 여성클럽의 찐팬분들이십니다. 방송이 잘 들리나요? 이 한마디에 또 최홍문님, 김경희님께서 방송이 잘 들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방송이 들린다니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아마 새 것을 바꾸는 의미는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남은 시간에는 또 노래를 들으면서 신나는 시간 저와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련옥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직접 움직이며 겪어야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도 위에 촘촘히 그려진 경로는 알고 있는 길일 뿐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햇살이 어떻게 드리워지는지, 불냄새 또한 언제 가장 진하게 느껴지는지, 이 모든 건 발이 땅을 짚는 순간부터 비로소 실감이 됩니다.

네, 직접 몸으로 느끼고 겪는 실천과 경험이죠. 발바닥에 쌓이는 피로 갑자기 내리는 비, 방향을 잃었을 때 혼란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만 진정한 리해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알고 있다의 착각을 한번 떼어내 봅시다. 책에서 배운 성공법, 선배가 전한 조언, 인터넷에 떠도는 최적의 길은 다른 사람의 발자국일 뿐. 우리의 발에 맞는지 우리의 숨길이 따라오는지 우리 마음이 설레는지 길을 걸어봐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발을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알고 있는 길은 안내일 뿐 걷는 순간부터 우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이란 무엇일까? 네, 이 질문에 답하는 건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어려울 겁니다. 네, 책에서는 마음을 나누는 감정이라고 적혀 있고 노래에서는 세상 모든 아픔을 녹이는 힘이라고 불러주지만 진짜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풍경을 제대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국 느껴지는 경험일 뿐 말로다 할 수 없는 온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사랑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단 하나의 색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사랑에 빠질 때의 색은 연분홍일 것입니다. 마치 봄에 핀 벚꽃처럼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퍼져나가는 색입니다. 눈이 마주 지면 붉어지는 귀, 혼잣말로 반복하는 그 사람의 이름,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연분홍 빛으로 물들어 세상 모든 것이 부드럽게 보입니다. 사랑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평온함으로 찾아올 때는 하늘색이 됩니다. 바쁜 하루 끝에 오는 그 사람의 문자, 같이 앉아 조용히 TV를 보는 시간, 아픈 날에 받는 따뜻한 차, 이런 작은 순간들이 하늘처럼 넓고 평화롭게 감싸주죠.

때로는 사랑이 다툼과 아픔을 안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의 색은 회색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진한 빨간색으로 돌아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투정하는 밤, 서로의 마음을 모르겠다고 속상해하는 순간, 이런 어려움은 사랑을 어둡게 만드는 회색처럼 보이지만 다툰 뒤 안아주는 품, 미안해라는 말 속에 담긴 진심, 이게 바로 사랑의 진한 빨간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연결을 의미하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은 핑크빛만 아니더라. 네, 오늘은 리정기님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나는 동화책에서 읽은 사랑은 모두 핑크 빛일 거라 생각했다. 동화 속의 왕자와 공주처럼 모든 감정이 달콤하고 아름답게만 느껴졌다. 드라마에서도 남녀 주인공들이 아름답게 맺어진 사랑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콤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사랑이라는 감정은 핑크빛보다는 훨씬 복잡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성인이 되어 겪은 사랑은 그런 단순한 색채로 설명되지 않았다. 사랑은 때론 잿빛이다. 달콤했던 우리 결혼 생활에서 서로의 날카로운 면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리며 침묵을 지킬 때도 있었다. 다툼 후의 침묵에 미운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가도 어느새 사그라지는 그 순간들, 사랑은 상처와 치유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끈질기게 이어지는 무언가임을 배웠다. 잿빛 사랑은 상처와 화해의 반복이자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생활할 때 더 깊어지는 것 같다.

사랑은 때론 부르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면 마음속에 푸른빛이 흐른다. 화려한 감정의 기복보다는 깊은 신뢰와 편안함이 있는 색이다. 사랑의 푸른빛은 또한 편안한 공전이다. 지금의 우리는 다툼보다는 편안한 침묵이 더 많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꼭 대화를 하지 않아도 좋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나는 책을 읽으면서 한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쉬곤 한다. 가끔은 그가 커피를 내려주고 나는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함께 티타임을 갖는다. 특별한 고백도 반짝이는 프로포즈도 아니지만 그 순간 나는 이 푸른 사랑이 정말 소중하다고 느껴진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사랑이 꼭 설렘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푸른빛으로 변한다. 처음에 불타는 설렘 대신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서로의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지는 관계. 핑크빛만큼이나 이 푸른 안정감이 사랑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싶게 느껴질 만큼 그 속에 깊은 신뢰와 평온함이 스며들어 있다. 편안한 침묵,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여유, 오랜 시간 쌓아온 뒤에 핑크빛의 설레만큼이나 이 푸른 안정감도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사랑은 또 누렇다. 오래된 사진처럼 흐릿하게 번지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추억이 주는 따스함이 있다. 함께한 계절들이 쌓여 노랗게 물들어가는 것처럼 익숙함 속에서도 새로운 감정을 발견할 때가 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은 누런 빛이었다. 오래된 사진처럼 색이 바랜 것 같게 느껴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따스함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없이 손을 내밀면 할머니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나시곤 했다. 가끔은 서로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금방 화해하며 원래 늙으면 다 그렇지 뭐 라며 웃어 넘기신다. 그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지만 수십 년을 함께한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정이 스며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본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의 단점까지도 받아들이고 여전히 작은 배려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간 속에서 빛나는 누른 빛인 것 같다. 사랑이 꼭 화려한 감정의 표현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오랜 시간 함께한 정. 희미해져 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온기.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였다. 누른 빛의 사랑은 희미하지만 그 빛은 시간이 남긴 아름다움이다.

사랑은 진한 빨강처럼 타오르기도 하며 순백의 빛처럼 맑을 때도 했다. 지금도 가끔 젊은 연인들이 거리를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사랑이 아름답게 보인다. 처음 만난 설렘, 손을 잡을 때 두근거림,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그 순간들. 분명 그 감정도 사랑이다. 하지만 그 핑크빛 감정은 사랑의 시작일 뿐 전부가 아니라고 느껴진다.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색을 드러낸다. 다툰 뒤에 화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감사, 오랜 시간 쌓인 리해와 믿음, 그것들이 모여 진짜 사랑이 된다. 이제 나는 사랑이 핑크빛만이 아니라는 걸 잘 안다. 사랑은 때론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기도 한다. 푸른빛 사랑은 차분한 신뢰이고 편안한 공존이며, 누른빛 사랑은 희미하지만 따스하게 남는다. 핑크빛은 그 많은 색 중 고작 하나의 톤에 불과했다.

핑크빛만을 꿈꾸던 젊은 시절과 지금의 나는 누군가가 사랑이 핑크빛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 사랑은 핑크빛만은 아니더라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은 한 가지 색으로 정리될 수 없는 서로 움직이는 감정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사랑은 핑크빛만 아니더라. 리정희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네, 사랑은 결국 어떤 하나의 색이 아니라 모든 색이 섞인 풍경입니다. 때로는 밝고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평온하고 때로는 격렬하지만 그 모든 색이 모여 비로소 진짜 사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을 찾는 건 어떤 색을 고르는 게가 아니라 그 색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행인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펼쳐본 책장 속엔 때로는 웃음을 선사하는 모험도 있었고 때로는 마음을 울리는 감동도 있었을 겁니다. 이 책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었고 작은 생각의 씨앗을 심어줬다면 정말 기쁜 일입니다. 네, 오늘도 알찬 하루 되시고 힘내세요.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뉴스입니다. 중로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 기념대회가 일전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인 홍걸명 중로우호평화발전위원회 중국 측 부주석이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인 리홍충 위원회 중국 측 주석의 축전을 대독했으며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 부주석인 대보바 위원회 여성리사회 러시아 측 부주석이 국제기구 연계 및 지속가능 발전 목표 실현 담당 러시아 대통령 특별대표인 티토프 위원회 러시아 측 주석의 축전을 대독했습니다. 허근 흥룡강 성위서기와 손림강 중국 정부 유라시아 사무 담당 특별대표 쿨리코바 로중우호협회 제1부주석 브로니코바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변경정부 부지사 겸 위원회 지방협력리사회 러시아 측 주석대행이 축사를 했습니다. 량혜령 성장이 회의를 사회했으며 남소민 성정협주석이 참석했습니다. 리홍충 위원회 중북 측 주석은 축전에서 중로 선린우호협력조약은 중로 관계사에서 리정표적인 의미를 지닌 중요한 문서로 중로 관계의 도약적 발전과 신형 대국 관계의 본보기를 세우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로우호평화발전위원회가 민간교류의 주요 채널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지방협력리사회가 양국 국민 간의 뉴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역할을 해 중로 양국의 각 분야 우호교류와 호혜협력에 힘을 보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티토프 위원회 러시아 측 주석은 축전에서 이번 일련의 행사는 양국이 대화를 심화하고 민간 우호 교류를 굳건히 하며 새로운 상호작용 모델을 모색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25년 전에 시작된 우위의 바통을 다음 세대가 안정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이 우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풍성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근 성위석이는 올해는 중로 선린우호협력 체결 25주년으로 습근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로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흥룡강성은 중도 각계와 함께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중도 동북 극동협력 메커니즘 및 중로우호평화발전위원회 지방협력리사회의 역할을 발휘해 진일보의 경제무역협력을 심화하고 통로 건설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밖에 인문교류를 기밀해 고품질의 호혜 상생을 실현하며 중로 지방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 및 실질화해 중로 우위를 이어나가고 선린 우호의 새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면서 중로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앞서 회의에 참석한 지도자와 레빈들이 함께 중로 지방 5호 협력 사진전을 관람했습니다. 중로 양국 관계자 약 500여 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일전 비자로 여는 무한경계, 문화와 관광의 공생, 중로 국경 간 문화관광융합발전교류회가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회의에서 흑룡강성 문화 및 관광청은 러시아 하바롭스크 변경주, 프리무르스키 변경주, 아무르주, 트베르주 4개 주 문화관광부서와 함께 국경 간 문화관광협력 제안서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측 국경 간 문화관광협력이 고품질 발전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양국은 각각 우주 관광 코스와 특색 문화 관광 상품을 소개했으며 입국 통관 편의화 및 전 과정 관광 종합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심층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제안서는 양측이 국경 풍경, 생태 탐방, 학술 관광, 건강 양생, 휴양 등 특색 관광 노선을 공동 개발하고 상시적인 관광객 유치 연계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여행사, 호텔, 관광지, 가이드, 서비스 등 전 과정 경영 범위를 규범화하고 불합리한 저가 관광 등 불법 영업 현상을 단호히 근절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국경 간 문화관광 IP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문화관광 홍보 활동을 함께 개최하며 국제적인 문화관광 협력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국경 간 관광안전 공동 예방 통제, 비상 연계, 정보 상호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관광객 요구에 신속 대응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관광을 매개로 문화를 핵심으로 삼아 국경 간 문화예술 공연, 축제 연계, 무형 문화유산 상호 교류, 박물관 학술 연구 등 교류 활동을 상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문화 융합의 성과를 공유하고 민심 소통의 가교를 놓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로 선인 우호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 기념 대회가 일전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양국 대표들은 중로 국경 간 문화 관광 협력, 여성 아동 사업과 가정의 고품질 발전, 중로 교육의 해 등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으며 중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중로 여성 아동 가정 우호 교류 행사에서 양국 대표 100여 명이 주제 발언 및 원탁 대화 등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성 역량 강화와 출산, 육아, 친화적 사회 구축 등에 관한 실천 사례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행사에서 중로 관련 기관이 협력 량해각서에 서명하고 설린 우호 관계를 위한 여성들의 힘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날 중로청년교류회 및 중로선인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 교육교류회가 흑룡강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중로량국대학 총장,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 청년학자 및 학생대표 등 총 150여 명이 현장에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서 흑룡강 유태자치주 중로청년대화 메커니즘 출범식이 열렸으며 중로학교 간 협력협정 체결 및 현판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할빈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성의 상품무역 수출입 총액이 1,712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해 역대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흑룡강성 일반 무역 수출입은 1,480억 9천만 원으로 6.1% 증가해 전성 대외무역 총액의 86.5%를 차지했습니다. 국경 서행무역 수출입은 157억 6천만 원으로 11.2% 늘어 전체의 9.2%를 차지했고 가공무역 수출입은 30억 4천만 원으로 24.2% 증가해 1.8%를 차지했습니다. 1대1로 공동건설 국가, 기타 브릭스 국가에 대한 수출입이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상반기 흑룡강성 대 1대1로 공동건설 국가 수출입액은 1,583억 2천만 원으로 10.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타 10개 브릭스 회원국에 대한 수출입은 1,396억 6천만 원으로 9.5% 늘었습니다. 상반기 흑룡강성 자동차 수출액은 37억 원으로 154.5% 급증해 수출 총액 증가를 4.8%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75번째 시간입니다.
1: 어? 엄마! 엄마! 이거 봐! 거미! 거미야!
0: 덕견이가 소리치며 밥그릇을 내려놓고 급히 구들 한 끝으로 기어갔다. 그는 가는 실을 토하며 벽을 따라 내려오는 작은 거미를 조심스레 잡아 두 손에 받쳐들고 어머니 앞에 가져왔다.
1: 어? 어? 봐, 엄마. 아직도 실을 토하고 있어. 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녁 거미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아침 거미는 재산을 가져다 준다고 해. 엄마, 그렇지?
0: 어머니는 흥미를 가지고 떠드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귀여워서 웃었다.
2: 그래, 그렇단다. 지금은 저녁이니 꼭 좋은 소식을 알리러 왔을 게다.
1: 어라, 맞아요. 여기에 무슨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
0: 득견이는 더욱 방글거리며 좋아서 두 손으로 거미를 못 달아나게 감싸쥐었다.
2: 아마도 내 형이나 누나가 집에 오려나 보다.
3: 어머니는 아직도 미신을 믿어요?
0: 수자는 솥에서 밥을 한 그릇 퍼들고 구들에 올라오며 어머니에겐 퉁을 주고 동생에게도 핀잔을 준다.
3: 너는 아동단원이라는 게 그런 허튼 소리를 믿고 다녀?
1: 응? 지금은 회의 중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야. 넌 단장이지만 날 간섭 못해.
0: 덕견이는 누나에게 대들고 나서 다시 어머니를 보며 정색하고 말했다.
1: 엄마, 이전엔 형님, 누나가 돌아와도 난 거미가 소식을 전해주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이번엔 꼭 굉장한 좋은 일일 거야. 아버지가 돌아올지도 몰라.
2: 뭐? 네 아버지가?
0: 어머니는 어망결에 아들의 말을 곱씹고는 입을 다물고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3: 정말 아버지가 돌아올지도 몰라.
0: 수자도 미신이라고 퉁을 주던 것을 까맣게 잊고 흥분해서 말을 받았다.
3: 어젯밤에 난 꿈에서 아버지가 집으로 걸어오는 걸 봤어.
1: 달아나! 거미가 달아나!
0: 덕견이는 고아되며 벽 밑까지 기어간 거미를 붙잡으려고 하였다. 수자는 꿈 이야기를 거둬치우고 다가와서 덕견이의 손을 끌어당겼다.
3: 잡지 마라! 가만 놔둬! 거기 어느 쪽으로 가나 보자.
1: 그걸 봐서 뭐래?
3: 너 이제 봐라. 거미가 남쪽으로 달아나면 아버지가 돌아오고 딴 곳으로 가면 아니야.
1: 그건 왜?
3: 먹통구리야. 어? 아버지는 동북에 가지 않았니? 동북은 북쪽에 있으니 돌아오자면 남쪽으로 걸어와야지.
0: 처음에는 그들 오누이가 주고받는 말을 무심히 듣고 있던 어머니도 수자가 이렇게 말하자 저도 모르게 그 거미를 지켜보게 되었다. 모자 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미는 불빛에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누런 벽을 따라 고추 우로 기어 올라갔다. 거미가 높이 올라갈수록 어머니와 두 아이의 가슴도 더욱 빨리 뛰었다. 거미는 드디어 갑자기 멈춰서더니 북쪽으로 향했다. 어머니와 두 아이가 거의 동시에 실망의 한숨을 지으려 하는데 거미가 또다시 멈춰서더니 머리를 돌려 재빨리 남쪽으로 기어갔다. 어머니는 유쾌한 기분으로 후련하게 숨을 후내쉬었다. 그러나 애들의 기뻐 날뛰는 모양을 보고 자기의 이런 심정이 어린애 같다고 생각되어 입가에 깊게 패인 가는 주름살을 움실거리며 쓴 웃음을 지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을 재운 후 어머니도 배틀에 앉지 않고 여느 때와 달리 자리에 누웠다. 바람, 영원히 멎을 줄 모르는 바람이 큰 파도 넘실거리는 바다 우를 스쳐 지나 두터운 눈이 덮여 있는 산들을 넘고 빼곡한 수림을 뚫고 불어와 겨울밤 산간 마을에서 제멋대로 휘몰아치며 울부짖는다. 집, 그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집인가. 애들은 따뜻한 구들에서 단잠이 푹 들었다. 집안은 쥐가 싸다니는 소리마저 없이 조용하였다. 어머니는 눈빛에 하얀 창호지를 이윽도록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저녁 먹을 때 애들이 아버지를 그리던 광경이 아직도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끌어번지고 있었다. 그는 남편에게 생각이 미쳤다. 아니, 응당이 그의 마음은 영원히 남편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몇 해 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변혁이 일어난 생활은 그를 새 시대로, 투쟁의 소용돌이로 깊숙이 이끌어서 아들과 딸, 강영천과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근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대신하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그 얼마나 큰 고통과 비애가 파묻혀 있었던가. 매번 깜빡거리는 불빛을 비로 잠든 애들의 얼굴을 뜯어보다가 아버지를 닮은 그들의 약간 도드라진 넓은 이마에 눈길이 멎을 때면 그는 손에 든 바늘을 멈추고 눈물을 씻으며 오래도록 묵묵히 생각에 잠기게 되고 지나간 옛일이 또다시 가슴속에 솟구쳐 올랐다.
2: 그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살아나 있는지. 집을 나서서 인차 죽었을 수도 있다. 길에서 폭풍을 만나 배가 뒤집혀 바다 밑에 가라앉을 수... 아니야. 그이는 살아있을 것이다. 그인 집이 있고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는 걸 잊지 못한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인 알고 있다. 그인 아직 원수를 못 갚지 않았는가? 동북은 몹시 추운 곳이다. 겨울이 되면 침을 뱉어도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언다고 하던데 그에게 옷을 지어주는 사람이나 있는지. 누가 지어줄까?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잊지는 않았을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인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럼 왜 소식 한 번 없을까? 그렇지, 어수선한 세월에 전할 길이 없지. 그인 고향이 해방된 줄도 모르고 왕유일 그놈이 죽은 것도 모른다. 오라, 그인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누가 그에게 알려줄 수 있겠는가?
0: 어머니는 잠은 자답하면서 갈피 없는 생각을 거듭해 보았으나 결국은 절망적으로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을 감고 말았다. 흘러내리는 눈물이 베개 이슬 적시었다. 거미는 좋은 소식을 전해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전같이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속 지새웠다. 그러나 그는 끝내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났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다. 어머니는 어슴푸리에 들려오는 창문 두드리는 소리에 소스라쳐 깨어났다. 귀를 감구고 들어보니 윙윙 불어치는 한이바람에 창문이 펄럭이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진 것이라고 여기고 한숨을 지으며 다시 피곤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똑똑히 들었다.
4: 나요?
0: 웅글고 푸석한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몹시 떨렸다. 어머니는 흠칫 놀랐다. 귀 익은 목소리면서도 매우 어렴풋하였던 것이다. 그는 급기야 구들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뒤쪽으로 난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눈가루와 함께 미처 단추를 못 채운 그의 따뜻한 가슴으로 쓸어들었다. 온몸이 눈투성이 된 사람이 집안으로 뛰어들었다. 어머니는 상대방의 얼굴이 똑똑히 보이지 않았으나 6년 전에 창문 밖으로 뛰어나갈 때와 똑같은 동작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2: 아니, 당신이 어떻게? 수연이 아버지!
0: 어머니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온몸의 뼈가 물러난 듯 어둠 속에 서 있는 그 사람의 품속에 쓰러졌다. 어머니 몸의 따스한 온기에 남편 몸의 눈이 녹아내리며 그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과 섞여 아래로 떨어졌다. 인이는 격동되어 한동안 실이 지나서야 떠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4: 뭐? 모두 살아있어?
2: 살았어요. 다 살아있어요.
4: 세상에, 정말 변했어.
2: 변했어요. 정말 변했지요.
0: 어머니는 굵은 눈물 몇 방울이 얼굴을 무겁게 때리는 것을 감촉하였다. 인이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점차 맥을 풀었다. 어머니는 그를 서둘러 구들에 끌어다 앉혔다. 등잔에 불을 단 후 어머니는 눈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아직도 콜콜 자는 아이들을 깨웠다.
2: 수사야, 도쿄나, 어서 일어나거라. 아버지가 돌아왔다.
0: 훌쩍 뛰어 일어나 눈을 비비던 수사는 아버지를 보자 두 손으로 그의 목을 꼭 끌어안고 미칠 듯이 기뻐하였다.
5: 아버지! 아버지! 군대 돌아왔구만요. 전 아버지를 생각한...
4: 수자야.
0: 인이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술을 움실거리더니 가까스로 웃으며 말하였다.
4: 아버지는 돌아왔다. 울지 마라.

0: 걸겠다.
1: 그는 속옷을 끌어다 딸의 몸에 걸쳐주었다. 입을 꾹 다문 채 기쁨과 슬픔이 뒤엉킨 감정 속에 말려든 남편과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가슴 속에 천만 갈래의 말 못할 걱정이 솟구쳤다. 덕견이는 아직도 자고 있었다. 인이는 두 손으로 그의 베개 옆을 짚고 머리를 숙여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뜯어보았다. 어머니가 다가와서 막 덕견아 하고 부르려는 것을 인이가 급히 밀막아 버렸다. 그는 얼마나 아들의 얼굴을 오래오래 보고 싶었으랴. 덕견이는 큰 눈을 번쩍 떴다. 그는 자기를 내려다보는 사람을 보고 매우 이상스러워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2: 엄마, 누구야?
1: 인이는 아들을 화락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0: 덕견아, 날 모르겠니? 아버지를 몰라?
1: 덕견이는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이윽도록 보다가 기뻐서 소리쳤다.
3: 맞아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맞아요. 아버진 이전 같지 않아요. 이전에는 수염이 없었는데요. 엄마도 아버지가 수염 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0: 네 정기가 참 좋구나. 내가 떠날 때 넌 네 살밖에 되지 않았단다. 아버지는 늙었다.
1: 어머니는 괴로운 웃음을 가볍게 짓고 수자에게 말했다.
4: 아휴, 수자야, 불을 지펴라. 아버지에게 밥을 지어드려야지.
5: 네.

어머니는 한 옆에 앉아 밥을 푹푹 퍼먹는 남편을 불빛을 비로 자세히 뜯어보았다. 남편은 늙었다. 참으로 늙었다. 웃 입술과 아래턱에는 수염이 덥수룩이 자랐고 두드러진 이마와 눈가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고생과 유험을 숨겨놓은 듯 깊은 주름이 얼기설기 패였다. 억센빛이 번쩍이던 눈에도 피곤한 기색이 적지 않게 담겨져 있었다. 등은 약간 휘었으나 아직 건장해 보였다. 남편은 매우 람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다. 가진 풍산고초를 다 겪은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명력하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의기가 소침해진 표정만은 없었고 행동에도 느리거나 쇠약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다부지고 힘이 있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7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콤한 산딸기 향기가 코끝을 적시고 도마도 나무의 진한 향이 온몸을 사로잡고 있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장백의 메아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초록빛이 싱그러운 여름에 더위에 지치고 일상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마음의 울림은 마냥 촉촉한 사랑의 노래가 되어 무더운 여름도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한마당에서는 가족과 함께 사랑의 변주곡을 감상하면서 여름의 작은 행복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임향숙 가수가 부른 노래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보내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왕청현 대흥구진 하마탕촌입니다. 저희는 오늘 하마탕촌 노인협회의 렴춘일 회장님의 전화 요청을 받고 현지로 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1: 저는 하마탕촌 노인협회 회장 렴춘일이라고 합니다.
0: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어떤 노래를 요청하고 싶습니까?
1: 우리 촌은 100여 명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촌입니다. 네. 노인들이 평균 연령은 78세로서 이분들이 만수무강을 위하여 김선희가 부른 노래 우리 사는 세상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0: 네, 그럼 왕청현 대흥구진 하마탕촌 노인협회의 렴춘일 회장님께서 모든 노인님들이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우리 사는 세상을 보내드립니다.

0: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길을 가니 우리 사는 세상은 아름다워라. 네, 우리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건 사랑과 감동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믿음과 희망, 사랑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인가 봅니다. 훈수시에 거주하는 강복음 씨는 한 가족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낀다면서 소품 진료소유서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기타 선생님, 어디 갔는가? 전화번호는 있구나. 통화하는 데 알바니? 오겠지 무슨. 각시 그 가슴 어딨어 거두. 내 한번 들어보게.
2: 야 주미가 주미가 주미가 주미가 저 사람
1: 엄마
2: 사람
1: 어째 이랄까
2: 사람 살지.
1: 오오오 빨리 저기 눕히셔.
2: 예.
1: 오야
2: 저
1: 오야
2: 눕혀준다.
1: 오야 숨은 있음까?
2: 숨이?
1: 예.
2: 숨은 쉰다. 그래서 기절했습니다.
1: 아, 그래서 기절했습니까?
2: 아,
1: 뭐, 개미가 어찌입니까?
2: 예? 예? 뭐, 어찌기노?
1: 예?
2: 아니, 빨리 뭐, 장주를 하든 뭐, 인거 호흡 하더니 이래야 되지.
1: 네?
2: 아, 그래, 이사해야지. 내 하겠습니까, 그래?
1: 오야, 난 그런 거 못한다.
2: 예?
1: 예. 오야.
2: 알았습니다. 예. 됐지.
1: 네. 오야, 내 돈을 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2: 자, 알았습니다. 다다다다, 빨리 장주하셔. 장주.
1: 오야, 내 이사 아닙니다.
2: 예?
1: 예.
2: 아니 뭐 전직이라며 이사복이랑 그 이사해 무게 내 이사입니까?
1: 오야, 내 이제 신기해서 입어봤습니다. 오늘 진짜 이사 아닙니다.
2: 이사해라고?
1: 네.
2: 아, 참 너무한 거지. 아, 참아 이사시하면서 깜짝 놀랐잖아.
1: 오야, 나도 지금 이사 기다린 중입니다.
2: 아, 그럼 이사 어디 갔을까?
1: 나도 모르지.
2: 예? 아, 이게 전화번호 있구나. 뭐, 아야, 내 전화를 했지. 저 전화 있습니다.
1: 있습니다.
2: 아, 그럼 전화를 지금 보내서 뭐라는 거야?
1: 내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언니 전화했습니다.
2: 그래, 걔.
1: 걔한테 통화하지 뭐. 걔한테 아이 봤을 때다.
2: 야, 그러면 또 치고, 자꾸 치고, 계속 치고, 받을 때까지 쳐야지. 빨리 치죠, 빨리.
1: 아우, 빨리. 지금 친다. 무슨 받겠습니까?
2: 무슨. 빨리 치죠.
1: 스포셔, 내 말이 맞지?
2: 그래, 거기서.
1: 어머! 환자한테 전화 온 것 같습니다.
2: 에?
1: 오, 빨리 보셔. 오,
2: 빨리,
1: 아는 사람이겠지. 오, 예.
2: 예, 전화 받았습니다.
1: 오, 이사 선생님?
2: 예, 아이, 나 이 환자 쓰러져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예.
1: Why?
2: 가족부, why?
1: Why?
2: Why?
1: Why?
2: Why? Why?
1: 아유, 어째?
2: 어째?
1: 그쪽에 목소리 난다?
2: Why?
1: Why? 이보셔.
2: 뭐죠? 뭐 왜? 왜? 왜? 왜?
1: 왜?
2: 듣긴다?
1: 듣긴다. 듣긴다.
2: 아니 뭐 그러니까 이
1: 오야.
2: 환자 이 여기 의사란 말이겠구나.
1: 오야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야.
2: 아 나는
1: 오야 기차다야.
2: 아 이사하면 이사라고 말할게지야.
1: 오야
2: 아이 어찌가 이거.
1: 오야 내 어찌겠습니까?
2: 아, 그래 아줌마 말하죠 어찌가.
1: 오야 어째 자꾸 내가 저리 집에 이랄까? 환자는 그쪽에 서보았지 내가 어보았습니까?
2: 아이 샤반차에 우선 거의 시작됐는데 야 이거 어찌니 이거.
1: 그래 않고 운동장에서 저리 구급차를 불러서 치료 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2: 무슨 구급차? 아 구급차 있었지. 근데 이 뭐 혼자 쓰러져 있는 거 아닐까?
1: 예?
2: 꼬리 하나 땅 들어가게 해서 옆에 사람이 쫙 쓰러지게 내 얻고 나온 게 구급차 다 실어가지고 내 그래 택시를 타고 왔지 이거. 어찌가 이거.
1: 그래 말인가.
2: 아이고 빨리 구급차 전화하죠.
1: 알았습니다.
2: 빨리 구급차 전화.
1: 번호를 몇 가?
2: 예? 구급차 요알리지 몇 하겠습니까? 120.
1: 아, 예. 120. 앞에 링스타 사이버스 될까?
2: 야, 여기를 걸 링스타 사이버스 된다. 빨리
1: 치세요. 어, 알았어.
2: 예. 빨리.
1: 와이?
2: 통화한다.
1: 예.
2: 통화나?
1: 예.
2: 됐다, 볼 보게 됐다.
1: 구급차인가?
2: 구급차. 어. 빨리 오라셔, 빨리.
1: 빨리 오라셔.
2: 예, 여기 급한 환자 있다고.
1: 영 급합니다.
2: 예.
1: 예, 빨리 와시러 가셔. 질러서 온다.
2: 예. 어찌가 어찌가 온다가
1: 온다
2: 온다 야 감사합니다.
1: 아우야 무슨 아우야 무슨 물 좀 마시겠습니까?
2: 예 감사합니다. 야, 구구탕 온담다.
1: 그 머리 상티 내 써보기셔.
2: 이 뭐 이거?
1: 예.
2: 아, 예 써보셔. 예. 예. 예.
1: 어떻습니까?
2: 야, 우리 조금 배가 돌아간다.
1: 예. 오, 그렇습니까?
2: 예.
1: 현변 팀 이겨라. 현변 팀 이겨라.
2: 무조건 이겨라 하지 뭐.
1: 야, 근데 저 이사는 저 어제 저렇게 쓰러졌답니까?
2: 이사 그러니까?
1: 예.
2: 아줌마의 쌍반찬 볼을 못 봤습니까?
1: 이제 글쎄 하는 가습대다.
2: 봤지 봤지?
1: 예.
2: 전반전이 거의 끝나갈 때 그저 뒤쪽으로 그 속에서 썸을 하나 당한 게 그저 볼이 그저 슉슉슉슉슉슉슉 이래 돌아. 그저 산동팀이 쇽 들어. 산동팀은 뭐 이래 하니까?
1: 예.
2: 아이 와서 좀 진치다. 내 어떻게 너 볼이 쑥 지나갔네.
1: 예.
2: 야, 그래서 우리 흥분됐지. 그래서 손을 쥐고 랄랄랄랄랄랄랄라 나 이랬는데 뒤에서 무슨 똥하고 소리 나서 할까? 떡볶이 돼지 같은 양반 왔다닥 대매졌어. 그래 내고도 없고 여기는 막 따라와가지고.
1: 아이, 뻘이 재밌었지. 어째 쓰러는 진담까?
2: 왜? 아줌마 출미 아이지.
1: 출미?
2: 출미 아이지.
1: 뻘에 대해서 뚫린다.
2: 네, 그럴 줄 알았다.
1: 네.
2: 아줌마 내 다시 보게 된다.
1: 어제?
2: 나 이제 아줌마 영 좋았습니다. 근데 출미 아이라카는 이게 부끄럽습니다, 내 정말.
1: 무슨 부끄럽게 사하겠습니까?
2: 아줌마, 아줌마 이게 없어. 아니 믿겠습니까? 없어. 아줌마.
1: 어째 웃습니까?
2: 예? 이불 이제 경기 끝났는데 지금도 흥분이 막 올라가지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웃습니다.
1: 우와, 결국 꼬리 눈은 생각해서 아주들 흥분해서 웃는단 말일까?
2: 그렇지.
1: 오,
2: 야, 이 정말. 야, 나 좀.
1: 뭐지, 웅까?
2: 연배팀 생각하면 내 정말 가슴이 막 아프면 빌라매. 돈이 없어서 짜에 꾹 눌려와 있다가. 이번에 우리 중초로 올라갔자구먼.
1: 그렇습니까?
2: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입니까?
1: 그렇지.
2: 네. 박수 나이칠까 박수로. 박수 나이칠까.
1: 예, 맞지. 예.
2: 우리 연변에 말하면 예. 요리 조그만 연변에서 예. 중초로 올라간다는 게 헐스까?
1: 헐스지.
2: 아이 헐스지 뭐.
1: 아이 헐스. 아이 헐스. 예.
2: 아줌마가 나 이제 맞습니다. 아줌마 나 좀 도와주자.
1: 예.
2: 자. 삼촌이. 삼촌이. 어서네. 아이 웃어도 되니까 얼굴은 벗어.
1: 예, 네, 부셔.
2: 예, 부셔.
1: 뻘이 정말 이렇게 썼습니까?
2: 그래, 예.
1: 엄마, 또 온, 오야.
2: 봤었지?
1: 예.
2: 봤었지?
1: 예. 예?
2: 이게 우리 연변 출미고 연변 뻘입니다, 이게.
1: 맞습니다.
2: 삼촌이, 이건 예. 내서만 삼촌 돼서 범벅이를 따라 배워야 된다. 존경합니다.
1: 예. 대단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2: 아줌마.
1: 예.
2: 나도 좀 대단합니다.
1: 예.
2: 나는 저 화룡 노가에서 왔습니다.
1: 그 뭔데서?
2: 나는 화룡 노가에서 대신 예. 여기를 보천해가지고 왔습니다.
1: 야, 돈이 많이 들겠는데?
2: 그 돈이 무슨 뭐 올 때 300, 갈 때 300, 볼표 300, 900.
1: 어머, 예. 그 돈이 아깝습니까?
2: 아깝다. 예? 네, 잠깐.
1: 예.
2: 뽀를 보려고 해. 집에 소새끼 두 마리 팔아버렸습니다. 네, 이제 한 마리 더 팔릴 예정입니다.
1: 오야.
2: 예, 정말 다 둬야 되면
1: 예.
2: 내 이제 수업 돌아가실 것이 싹 팔아버리겠어.
1: 뭐야, 그만하셔. 예. 그 집에 각시 좋아합니까?
2: 아줌마 이거 못 봤습니다.
1: 어?
2: 못 봤습니다.

0: 김문일이. 예. 어봤습니다. 예. 내 이 재민 봤다고. 김문일 집 앞에 가서 한 달 반 있었으면 뚜껑에 야 바스틱 바스틱 바스틱.
1: 진짜 나 대단하다요. 진짜 출민다 진짜.
0: 무슨?
1: 정말 대단한다.
0: 무슨? 어제. 어야. 샤반차 시작됐어. 샤반차 샤반. 아줌마.
1: 그렇습니까?
0: 아줌마. 예? 이 선생님 아줌마 이제 맺겠습니다. 나는 좀 샤반차 볼 올라가야죠.
1: 어머 무슨 소리야. 무슨 못 간다.
0: 아이 나 가야 된다.
1: 못 간다. 오야 못 간다. 나 혼자 죽고 못 간다.
0: 아이 가야.
1: 그냥 부구 차 오기서 그냥 가지 마.
0: 여인이 불러줘.
1: 그 새끼야 어 다음에 가.
0: 잠깐만 잠깐만. 아 바지 놓자 자꾸 맥히자 바지 놓자.
1: 내 바지 벗기 산 게 아닌데. 아 그럼 약속하시오. 자, 어기서니 절대 아이가.
0: 아, 알았어, 알았어. 예. 약속할게. 넣어, 넣어, 넣어, 넣어. 야, 이게 이런 길에 꿈 다 넣지 아직 다 여리 거지. 야,
1: 이거. 아, 그 말입니다. 아, 정말. 아유. 어, 야, 무슨 바쁜데 또 누구 전화 거지 어디?
0: 이 뻘뻘해.
1: 왜 누구 찾습니까? 왜 우리 구급차 불렀습니다.
0: 구급차, 차, 차.
1: 예, 빨리 들어오셔. 예, 빨리 들어오셔.
0: 들어오셔.
1: 어느 지역 상가고? 야 기차다야 어째 사람이 사람 말 뭐 알아듣습니까? 우리 언니는 못해.
0: 에? 아, 언니는 못해라요.
1: 정확한 주소. 저, 아, 여기 주소 어디입니까?
0: 내 어떻게 할까? 난 농촌에서 왔지. 아줌마 여기 사람이 아닐까?
1: 나도 농촌에서 와서 모른다.
0: 야, 아,
1: 무슨 표식 있는가고? 빨리 나가보시오. 무슨 표대 같은 게 있는가?
0: 표대?
1: 예, 빨리 나가보시오.
0: 야, 이 뻘. 저기 저 기도에 기다 막이고 비행기 막 날아다닌다.
1: 오 비행기 막 날아다닌단다.
0: 빨리 그 1층에 상점 있습니다. 저수.
1: 오 2층에 내 저수 있단다.
0: 오 온단다. 온단가.
1: 와이.
0: 온다. 왔단가.
1: 전화 끊었습니다.
0: 야 이거 어찌 이거.
1: 어찌가.
0: 이거
1: 어찌. 택시 불러서 연미병원에 갈까?
0: 걔 머리 상큼하지. 머리 상큼하지.
1: 이거 어찌겠습니까. 이거 무슨 방법이 되죠. 이거 무슨 방법. 예 방법. 방법.
0: 방법. 맞아. 아, 봐봐. 아야?
1: 어제.
0: 아줌마.
1: 예.
0: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었지, 구멍이다.
1: 뭐이?
0: 예? 독은 독을 풀어라. 이 독은 누 하는 말 있잖아.
1: 예.
0: 있지?
1: 어, 우리 촌에서 그런 예. 거 잘 합니다. 뭐. 예? 그 뱀에게 물렸을 때는, 대지도 바르고. 예. 어디 마치면 된자 바르면 찍힙니다.
0: 옳지.
1: 예.
0: 저분이 어째 쓰러졌을까?
1: 야, 연변에서 손꼽을 놓다가 흥분해서 쓰러졌지.
0: 옳지. 그러면 예. 또 입을,
1: 흥분시키자고?
0: 그렇지! 그렇지!
1: 아우! 그래, 묻힐까? 빨리!
0: 예?
1: 꼬린다.
0: 예?
1: 꼬리를 쓴다.
0: 자, 뭐, 그렇게 말하면 어찌까? 그래. 꼬리 정말 들어가야 일어나지.
1: 아, 그래, 묻힐까?
0: 댄스에서 센상스 보러 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꼬리 쫙 들어가면, 꼬리다! 뭐, 흥분돼서 깨나지 뭐. 옳지.
1: 맞습니다.
0: 빨리 댄스 소리 높이자.
1: 알았어.
0: 예. 그 다음, 이거 쓸수
1: 알았어.
0: 자,
2: 자. 빨리,
1: 빨리.
0: 자, 자, 자.
1: 예,
0: 자.
1: 예. 아, 근데, 꼴이 아니나 뭐찝니까?
0: 야, 꼴이 아니나다. 우리, 위대한 박찬욱 감독님 아래에서, 우리는 어선 묵세했습니다. 강틀입니다. 어선 빠시다에 묵세했습니다, 우리.
1: 예. 빠시한데 뭐입니까?
0: 빠시라는 게 세계에서 1등 선수입니다.
1: 예. 아, 그렇습니까?
0: 그렇지. 예.
1: 아.
0: 자, 자, 자, 자, 보셔, 보셔. 예. 야 들어가 들어가 야야야야야 막아 막아 막아 두쳐 막아 야야야
1: 꼬리다 꼬리다 꼬리였구만 꼬리였구만
0: 꼬리다 내가 돈이 뻥아요 꼬리다 꼬리
1: 아빠 꼬리났습니다 오예 꼬리 났습니다
0: 아 그럼 우리 팀에서 누구 꼬리였습니다
1: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작업 꼬리 났습니다
0: 그랬습니다
1: 예
0: 맞습니다 내가 목 있어 어디에 그게 아니다 그게 야야야 그게 아니란데 그래니 이거지, 나 이거지.
1: 어제 또 이람도.
0: 안 돼! 어제 탁 사서 싸동팀 무대에다 그거 이람도.
1: 어제 이람도.
0: 대대비 꼬리 먹었는데 무색이 좋다고. 에이, 꼬리다, 꼬리다, 미나 지금.
1: 야, 어디서는 도토병 같은 이사인이 내 심장에 확 뛸러왔다가 대비 피워 때 얻고 가겠었구만.
0: 무지무지, 이게 도토아이라고.
1: 예.
0: 아이고, 난 아무리 도토아이라도 해. 그래도 제 편을 나하고 응원하구만.
1: 아유, 이제 내보다 더 신나게 응원 앞두고만.
0: 그거는.

0: 짜에서 쇼크에서 혜택을 번졌다고?
1: 예.
0: 그만해라. 좀만 내 그 연변 팀에서 산동 팀에서 첫골한 것까지 딱 생각나고 그 뒤 때 필름이 딱 그렸었단데. 그래서 저 아줌마 예? 이렇게 나를 집에까지 모시고 왔음도.
1: 아니야.
0: 그런 것도 난 모르고 아줌마가 아무 고막 쏠라 막 쳤는데. 아줌마 예 어제 그럼 어제. 아이 이거 또 무슨 사람이?
1: 빨리.
0: 야, 아줌마 모셔온 한상도.
1: 아이고마, 이 사람이 아스바이로서 저 배우 저 적자에서 모시고 왔어.
0: 야, 그럼 내 삶의 운인데.
1: 빨리 오지 마, 빨리 오지 마.
0: 알았어, 같이 들어, 같이.
1: 어이구, 이거 진도.
0: 아줌마, 가만 있어.
1: 이거
0: 호흡 좀 쉬게 해야 되겠다. 이봤어. 정신 좀 차리소, 이봤어.
2: 拉倒了，你比较难。
0: 야야야 아유 비가라 국회 옳다 국회 옳아 이장 옳다 옳다
1: 아우야 빨리
0: 야 아이다 이장 막 차두래 이거 아유 저게 아줌마 아이디겠소구나 내 재간은 아이디겠소구나 그거 빨리 고급차를 부리겠소 내 전화기 어디가
1: 내 한번 치료하겠습니다.
0: 뭐라고?
1: 내 한번 치료하겠습니다.
0: 아줌마 이 사람도 내 사람도.
1: 예?
0: 사람 이 사람 눈편으로 고대 장난질함도.
1: 내 한번 기회 주셔.
0: 아줌마.
1: 예.
0: 이 환자 잘못 때문에 아줌마 책임 지겠습니다.
1: 한 번만 믿어 주셔. 선생님 이제 어떻게 깨났습니까?
0: 아 그게사 꼴다 해가는데 정신 버둥 새로 깨났지. 얼마나 고마.
1: 딱 그게.
0: 아줌마 나 보세요.
1: 예?
0: 이분 나 빨리 내지 어피 없어.
1: 오야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선생님 이제 댄스를 못 깨나잼까?
0: 어 맞다 에오 이 대가 돌 두난가 봐라 그래 체육장에 가서 봐라 햇빛도 번져지지 아줌마
1: 예.
0: 그런데 정말 이러다가 세 번째 콜이 아이 터지면 지금도
1: 야 꼴이 어찌 나겠습니까? 예? 우리 위대한 박태하 감독님이 지도하에서 그 어떤 강팀도 무서워하지 않은 우리 연배팀인데
0: 그렇지
1: 빠시란데도 막 이긴답니다
0: 빠시로
1: 예? 이제 댄스를 봤었지
0: 아 예 와는 그저 우리 연배팀이 그저 진짜 알아다니기도 마무시
1: 그렇지 거의 최후에는 지
0: 제성공이
1: 맞습니다 또
0: 김승대
1: 그리고
0: 유비가라
1: 키바에는 그
0: 지문이
1: 맞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민족의 선수들로 이렇게 똘똘 뭉친 환상조합이 있는데
0: 그래.
1: 골이 안 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0: 말이 아니지
1: 좌관 우리 연배팀 믿읍시다 골이 무조건
0: 날깬다 아이고
1: 깬다
3: 位置上打球打得进去内，射箭后球，加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
2: 옛날들 자요.
3: 많은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나 평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일하는 반복의 연속이니까요. 하지만 그 일상 속에는 우리의 소박한 삶이 담겨져 있고 글이 있고 그림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안덕현 명월진에 살고 있는 방호진 씨는 무더운 여름날 숲속 강가 나무 그늘을 찾아 시원한 바람을 가슴에 담아보는 것도 여름의 행복을 만끽하는 좋은 일상이라면서 아내의 생일 선물로 노래 사랑의 자리표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여름이 덥다고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싫지만 식물을 키우고 열매를 얻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여름이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름이 더워야 가을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야 가을에 열매도 많이 거둔답니다. 산동성 연태시에 거주하는 리봉화 씨는 여름은 덥기 때문에 식힐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여름 피서를 하고서 고향에 다녀오른다면서 수고하시는 회사분들에게 노래 숙명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에서 한여름이 날로 익어감을 느끼게 됩니다. 푸른 방처 밟고 가는 발자국 따라 정열도 희망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여러분께서는 함께 웃으며 울며 고난을 견디며 달려온 가족을 향해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소를 짓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여름이 가기 전에 가족에게 마음의 메시지를 전해봅시다. 시간에 쫓겨 사는 현대인에게 마음의 울림은 또 다른 감동과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네, 그럼 한여름이 좋은 추억을 만드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 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 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 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리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 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은 속담 고생은 사라지지만 고통은 기억된다의 유래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생은 사라지지만 고통은 기억된다라는 속담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이 유래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은 여전히 기억에 남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속담의 유래에 대해 구체적인 역사적 근거는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지만 고대와 중세의 여러 문화에서 유사한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고통에 대한 인식은 종교적, 철학적 문헌에서도 자주 다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삶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고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탐구하였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내적인 갈등과 감정의 고통도 포함하는데 이러한 고통의 기억이 사람의 내면에 남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고통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기독교 신학에서는 고통을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로 보고 그 고통을 통해 구속을 받는다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자국을 남긴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족에서도 고통에 대한 인식은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조선시대와 그 이전부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문헌에 등장하며 이를 통해 고통은 잊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문화적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통을 묘사한 고전 문학이나 시에서 인물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도 그 고통의 기억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는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생은 사라지지만 고통은 기억된다 는 속담은 고통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생은 일정 기간 동안 힘든 일을 겪으며 지나가는 것이지만 고통은 사람의 성격이나 인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거나 혹은 그것이 상처로 남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내적으로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이겨내고 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자연재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큰 심리적 강인함을 얻기도 하며 이것이 후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고통이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결국 사람을 연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고통이 잘 해결되지 않거나 그 고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를 계속해서 떠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거나 내면적으로 깊은 불안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이 마음속에 계속 남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은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큰 고통을 겪고 나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후로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거나 자신의 삶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일시적인 고난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사람을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과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문화와 문학 작품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고통의 기억은 종종 문학 작품에서 주요한 테마로 등장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나 심리적 상태를 탐구합니다. 고통을 극복하거나 그 고통을 견뎌내는 이야기들은 인류의 많은 문학 작품에서 중요한 모티프입니다. 조선족의 문학에서도 고통의 기억은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의 고전시가인 서경별곡에서는 인생의 고난과 그로 인한 아픔을 묘사하며 이러한 고통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문학에서는 고난을 겪은 인물들이 그 고통을 통해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그린 작품들이 많습니다. 고통에 대한 문학적 접근은 또한 심리학적,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감정, 정신적 고통을 깊이 탐구합니다. 고통은 단순한 신체적 아픔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고생은 사라지지만 고통은 기억된다는 속담은 단순히 고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사람에게 남기는 깊은 인상과 그로 인해 변화하는 삶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잊혀지지 않으며 그것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집에서 건강식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을 돌보는 마음가짐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끼니를 간단히 해결하려는 유혹은 늘 존재하지만 잠시 호흡을 고르고 직접 재료를 다듬어 음식을 만드는 순간에는 마음이 천천히 안정되고 몸 또한 그 흐름을 따라 편안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요리를 한다는 것은 식탁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따뜻한 시간을 선물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건강식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재료 하나하나를 고르고 손질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이때 느껴지는 감촉과 향, 익어가는 소리는 일상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은 명상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음식을 완성하는 순간뿐 아니라 그 후에도 몸 안에 잔잔한 안정을 남기며 스스로에게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내적인 만족감까지 이어주게 됩니다. 건강식의 핵심은 화려함이나 복잡함보다는 재료가 지닌 자연스러운 맛과 힘을 최대한 살리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이로운 재료일수록 그 본래의 향과 색, 식감이 살아있으며 조리를 크게 꾸미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맛을 선사합니다. 집에서 만드는 건강식은 이런 재료들의 장점을 온전히 활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조용히 재료를 준비하면서 그 안에 담긴 생명력과 신선함을 눈으로 보고 손끝으로 느끼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레 편안해지고 음식에 대한 태도 역시 한층 더 섬세해집니다. 이런 태도는 건강식을 만들 때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재료의 조화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재료가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집에서 만드는 건강식은 개인의 몸 상태와 취향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밖에서 판매되는 음식들은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조리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몸 상태에는 지나치거나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만들면 재료의 종류부터 익히는 정도, 조리 시간, 맛의 강도까지 모두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 몸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음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날에는 부드러운 식감과 담백한 향을 지닌 재료를 선택해 가볍게 조리할 수 있고 마음이 지쳐 위로가 필요할 때에는 향이 풍부하고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재료들을 사용하여 진정되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살피며 음식을 준비하는 행위는 단순한 조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줍니다. 집에서 건강식을 만든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나를 돌보는 마음을 직접 실천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은 하루의 흐름을 부드럽게 바꾸어주는 작은 전환점이 됩니다. 재료를 준비하면서 생기는 여유, 조리하면서 느껴지는 집중과 안정감, 그리고 완성된 음식을 마주하는 순간의 잔잔한 기쁨은 모두 건강식이 주는 치유의 일부입니다. 몸은 좋은 재료를 통해 회복을 얻고, 마음은 스스로에게 따뜻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통해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결국 집에서 만드는 건강식은 단순히 맛있는 한 끼를 넘어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해지는 삶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집에서 건강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재료가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재료 하나하나가 가진 고유한 맛과 향, 질감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어울리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깊이와 부드러움을 만들어냅니다. 이 조화의 과정은 단순한 요리 기술이라기보다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태도에 더 가깝습니다. 재료가 너무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반대로 너무 희미해지지 않도록 서로의 특징을 살펴보며 조리하는 순간 우리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조화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섬세한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마음은 집중과 여유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고 그 흐름은 그대로 음식의 맛과 향 속에 베어들어 먹는 이에게도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재료의 조화가 중요한 이유는 음식이 몸과 마음 모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료는 몸의 기운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어떤 재료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을 내며 또 어떤 재료는 기분을 회복시키는 따뜻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집에서 건강식을 만들 때 이런 재료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용하게 어울리도록 조절하는 일은 요리의 결과를 넘어 감정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중하게 조화된 향은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식은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완성되며 그 과정 전체가 자연스럽게 치유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음식을 통해 몸이 회복되는 것뿐 아니라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마음을 다독이는 부드러운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밥의 가장 큰 매력은 재료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조리하고 완성된 맛을 음미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과정에 자신의 의도가 담긴다는 점에 있습니다. 바깥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는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없지만 집에서는 재료를 만지는 감촉과 향을 통해 이미 치유가 시작됩니다. 자연스러운 재료는 외부의 복잡한 자극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몸과 마음은 함께 휴식을 얻게 됩니다. 조리 중에 들리는 부드러운 소리나 따뜻한 냄새는 마음을 안정시켜주며 마지막으로 음식을 담아내는 행위까지도 작은 의식처럼 느껴져 하루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묶어주는 실처럼 작용하여 우리의 일상 속에 잔잔한 치유의 기운을 세우며들게 합니다. 건강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집밥은 완벽할 필요가 없으며 특정한 방식만이 정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원하는 것을 살피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흐름을 따라 스스로에게 알맞은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건강식이 만들어지고 어떤 날에는 향이 풍부한 재료로 마음을 위로하는 요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태와 기분을 존중하며 요리를 만드는 과정은 곧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이어지며 몸은 그 따뜻한 의도를 음식의 형태로 받아들이고 마음은 그 선택 자체에서 위안을 얻게 됩니다. 결국 건강식이라는 것은 특정한 재료나 정해진 방식의 조합이 아니라 나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길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집에서 건강식을 준비하고 맛보는 경험이 단순한 한 끼로 끝나지 않고 삶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음식과 자신 사이에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사는 의무나 부담이 되어서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습관처럼 스며들어야 지속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은 천천히 균형을 찾아갑니다. 건강식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는 스스로에게 무리한 기대를 걸지 않는 태도입니다. 완벽한 식단을 구성하려 하거나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만들려 하면 오히려 마음의 긴장을 키우게 됩니다. 그보다는 오늘 하루의 상태를 살피며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오래 이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압박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강식을 바라보면 음식은 부담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식을 위해서는 집에서의 작은 선택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재료를 준비하는 순간에도 힘을 빼고 여유를 갖는 것만으로도 요리 과정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질감이나 재료가 내는 고유한 냄새는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며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조리 과정 속에 몸과 마음이 조용히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면 음식에는 자연스러운 따뜻함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 흐름은 식탁에까지 이어져 음식을 먹는 순간에도 느껴지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마다 편안함이 전해지게 됩니다. 결국 건강식은 단순히 몸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행위가 아니라 조리 과정과 식사 과정 전반에서 자신을 편안하게 보듬는 시간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요리는 의무가 아닌 마음을 가라앉히는 작은 의식이 되어 일상 속의 휴식처럼 자리 잡습니다. 또한 건강식을 오래 지속하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식재료와 조리 방식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음식은 각자의 취향과 체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남에게 좋은 음식이 반드시 내게 좋은 음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건강식을 직접 만들어 먹을 때의 장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어떤 재료가 내 몸에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어떤 향이 마음을 안정시키는지, 어떤 조리 방식이 나에게 맞는지 천천히 살펴보면 자신만의 건강식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과정은 빠르게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천천히 경험을 쌓아가며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발견하는 과정은 단순한 요리의 영역을 넘어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확장되며 그 결과 집밥은 나를 돌보는 가장 친밀한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건강식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을 엄격하고 단조로운 식단으로 떠올리곤 하지만 실제로 건강식은 자신을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방시키는 방식으로 접근될 때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재료를 고르고 마음이 안정되는 조리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행위이며 음식을 먹는 순간에는 나에게 가장 순한 에너지를 전해주는 선물이 됩니다. 건강식이 이런 흐름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음식 앞에서 죄책감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음식을 통해 자신을 위로받는 따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을 더 깊게 느끼게 하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다시 몸이 가벼워지는 이 순환은 건강식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순환은 하루의 리듬을 부드럽게 바꾸고 시간이 흐를수록 삶 전체를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한노화의 모범 답안. 건강이 나쁜 채로 지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가치 있는 목표라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1980년 제임스 프라이스는 이런 목표를 일컫는 용어를 만들었다. 바로 질병상태 압축이다. 이 질병상태 압축은 두 가지 과정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가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쳐 노화 관련 질병을 늦출 수 있다는 것과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많은 항노화 연구는 첫 번째 과정을 목표로 한다.

네, 벤키 라마 크리슈난의 우리는 왜 죽는가 중에 한 소절입니다.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인류의 오랜 소망은 질병이 없이 오래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역대 권력자들은 장생불로의 령단묘약을 구하고자 별의별 노력을 다했으나 네, 그럴수록 오히려 단명했습니다. 네, 생로병사는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면서 자타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황도화의 모범 답안입니다.

0: 네, 향기 릴레이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연기를 살고 있는 연서 씨와 함께 환락의 세계 와스도크 환락섬 여행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네, 훈촌에서 어떤 즐거운 여행을 이제 하고 오셨는지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연기에서 살고 있는 연수입니다.
0: 네, 그래요. 참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1: 네,
0: 그동안
1: 반갑습니다.
0: 또 매력 향촌 코너로 이제 쭉 한동안 달리고 있다 보니 연수 씨 연결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네, 오늘 환락의 세계 와스도크 환락섬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예, 훈촌에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다녀오셨나요?
1: 네, 얼질 나들이라고 또 바깥고도 물고기가 풍성한 훈촌을 선택했습니다. 차로 운전하여 2시간 만에 도착했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아주 편한 여행이었습니다.
0: 그러네요. 연아 씨가 생각하는 훈촌은 어떤 곳인가요? 예전에도 한번 이제 훈촌에 다녀온 얘기를 한번 얼핏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1: 네, 맞아요. 훈촌시는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흰색은 조선족이 가장 좋아하는 옷 색깔로 순결, 선량, 고상, 신성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조선족은 예로부터 백인민족으로 불리며 또 스스로를 백이동포라고 불렀습니다. 훈촌은 또 조선족의 유구하고 아름다운 민족 문화예술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노래와 춤이 유명한데 명절이나 노동의 여가에 모두 감옥가 빠지지 않는 아주 풍성한 고상입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조선족의 그 이제 잘하는 부분들이 참 많죠.
1: 네, 맞아요. 네, 훈촌은 네, 또 남쪽의 두만강을 경계로 라선특별시, 동쪽은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지방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 동해와는 15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산스키군, 버시게트와 또 철도로 연계되어 있으며 러시아 하산스키군 자루비노 항구와 63km 떨어져 있습니다. 훈춘 우란 하우트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장춘도시 간 철도가 뚫리면서 장춘에서 3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러시아인 또 관광객분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훈춘은 러시아 관광객도 많아서 장점의 간판이 세계국어로 즉 중국어, 조선어, 러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가 흔하며 또 영어까지 세계국어로 표기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훈춘의 동남쪽에는 우리가 다 아는 방천이 있습니다. 세 나라 국경이 접하는 곳으로 또 국가 풍경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또 훈춘 관광 산업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0: 요즘 부쩍 러시아 관광객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이유가 다 있었네요. 네, 훈춘에서 그럼 어떤 곳들 둘러보셨나요?
1: 네, 자구공원은 또 방천 관광지 내 당구봉 북쪽 언덕에 있습니다. 자구공원은 산으로 둘러싸인 습지, 허수, 및 모래 언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래 언덕에 있는 적은 약 19헥타르로 해발 36m이며 모래는 곱고 매끄러우며 금속 조각이 많아 멀리서 보면 금빛으로 반짝입니다. 모래 언덕 아래는 홍수가 있는데 수심은 약 26m이고

0: 수면적은 수면면적은 약 23피파르로 호수가 맑고 거울처럼 부릅니다.
1: 전 사구 공원 하면 정말 몇 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다녀온 기억인데 그동안 사실은 많은 레저 시설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이제 좀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근간에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사구 공원 안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요즘은?
0: 네, 오토바이로 또 모래언덕을 달릴 수도 있고 숲속도 달릴 수 있습니다. 숲길이 그치만큼 오토바이로 달리면 그 스릴이 엄청나겠죠. 네, 뿐만 아니라 또 호수에서 수상 오토바이도 탈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타보았는데 생각 밖으로 엄청 긴장되면서 무서웠습니다. 잘못 운전해서 또 오토바이가 뒤집히면 어쩌나 걱정도 했는데 또 브레이크와 액션만 잘 구분한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 모래 이 언덕에서 달릴 수 있는 이런 오토바이 체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서 씨는 만약에 운전하기 저는 운전을 좀 엄청 빨리 하는 편이잖아요.
0: 네.
1: 네, 사실은 이제 차 운전도 스스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운전을 좀 빨리 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늦게 하는 편이신가요?
0: 네, 제가 처음에는 아주 빨리 했어요. 근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겨서인지 좀 느긋하게 하고 있어요.
1: 근데 저는 이 10여 년의 운전 경력인데도 이게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면 이 오토바이를 탔을 때도 운전을 아주 빨리 하셨나요?
0: 네. 저도 또 성격이 급한 편이라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예.
1: 그렇죠. 영상으로 이제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봤을 때는 진짜 그 모래를 막 휘날리면서 오토바이 속도가 빨라서 그 정도로 하셨나요?
0: 네, 그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약간 스릴을 느껴야 하는 이 항목들은 맞아요. 진짜 어느 정도 좀 속도감을 줘야 또 그걸 맞아요. 이제 스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냥 천천히 하고 다니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0: 그럼요. 그것이 면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오토바이까지 좀 얘기를 들었는데 네, 훈촌에도 조선적인 풍습을 두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방천조선족 민속촌은 방천국가급 풍경명승지의 남쪽 중조로 삼국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제일촌으로 불리우는데 또 주민 모두가 조선족으로 민족문화의 한 축과 원래의 문화적 향기와 민족적 특색을 간직하고 있으며 또 조선족 민속문화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현존하는 보물이기도 합니다. 2019년 방천촌은 중화민족문화관광 시범기지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족의 거유한 민속과 풍속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 방천 조선족 민속촌. 그럼 방천에 구경 가시는 분들이 여기 다 이제 들려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0: 네, 맞아요.
1: 대부분 훈춘 가면 다 이제 방천에 가시긴 하니까. 그럼 또 어떤 곳들 더 다녀오셨나요?
0: 네, 전화호 공원은 방천천의 사초봉 남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또 동쪽의 산과 시쪽으로 둘러싸인 숲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서 너비는 480m, 남북으로는 가장 긴 곳은 1000m에 달하며 호수는 아주 막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시간상 여유가 없어 들리지 못했는데요. 매년 연못 가득히 연꽃이 자연적으로 달하며 지역 주민들이 연꽃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8월 중순이면 호수 표면에 붉은색, 흰색, 가루, 또 상세히 연꽃이 오려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기를 잘 맞춰 방문하셔서 아름다운 연꽃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이건 이제 계절성을 띈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짜 다 이제 연꽃 구경을 할 수 있는 그 절기를 잘 맞춰서 그때 이제 놀러 가시게 되면 그래도 한 가지라도 볼거리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시간 맞춰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연서 씨와 함께 환락의 세계 와스토크 환락섬 여행 들으려고 했는데 앞부분에서 지금 환락섬은 아직 지금 안 나왔고 사구공원, 뭐 민속촌, 련화호공원 지금 또 다양한 곳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마 가장 중요하고 본인이 좀 가장 많이 체험하고 했던 걸 지금 제일 뒤에 나중에 네,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채널 돌리지 못하고 저희 이 채널에 네, 머물러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뒤에 더 좋은 내용들 연아 씨가 이제 설명을 또 주신다고

0: 하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설명 듣고 잠깐 이제 노래 한 곡 이어드리고 나서 네, 러나 씨 다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1: 네.
0: 네, 그래요. 와스토크 그 활락섬 여행이 뒷부분에 또 있는 거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더 이제 음악 감상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더 좋은 내용 또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음악 한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행 가이드 여행기 릴레이 코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행기 릴레이 코너의 제목이 환락의 세계 와스토크 환락섬 여행인데요. 네, 앞에 내용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이 환락섬 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부분에 좀 더 야심차게 준비를 해두고 있을 거라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연서 씨를 다시 연결해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와스토크 환락섬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새로 그 놀이 테마 공원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환락섬인가요, 연서 씨?
1: 네, 맞아요. 예. 이번 훈촌 여행은 또 이 와스토크 환락섬 여행 메인입니다. 훈촌에 위치한 또 와스토크 환락섬은 놀이, 음식, 연애, 쇼핑을 통합한 종합 테마 파크인데요. 군촌에서 즐기는 러시아 문화의 레저 및 오락매개 체이며 또 중러 문화와 교류의 중요한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와스토크 환락섬은 부지면적이 19헥타르, 총 건축 면적이 5만평방미터이고 또 동성과 서성으로 나뉘며 올해 테마 기념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예, 이 안에는 또 러시아풍 광장, 러시아풍 마을, 환락섬, 어드벤처 데이, 해양 어린이 놀이밸리 및 주요 건물 환락수 5개를 포함합니다. 그중 러시아풍 광장은 불꽃 축제쇼,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 푸드 페스티벌 등 대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부지 2만 평방미터 규모의 대규모 축제장입니다. 해피 워터 월드의 건축 면적은 4만 평방미터이며 또 내부 설비는 대형 파도풀, 격전적인 대형 플레어 콤비네이션 슬러프, 사계절 엄청풀, 어린이 워터자이, 어린이 머리풀, 어린이 래프팅풀 등으로 동시에 양천명이 즐길 수 있습니다. 주 건물 세쪽에는 러시아 국제 테마극장이 1,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러시아 승마, 절연, 공중 TV 등 일기 종목이 펼쳐집니다.
0: 이렇게 많은 레저 시설들이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걸 몰랐습니다. 한번 가보긴 해야겠는데. 네, 근데 네네. 그때 지금 딸아이들과 함께 가셨나요?
1: 아, 그때는 애가 공부가 좀
0: 빠져서. 연서 씨만 가셨구나. 네. 아우, 저는 여기 지금 내용들 들어보니까, 네. 애 데리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긴, 네, 애들이 저희보다 바빠서.
1: 네, 시험이 끝나고 같이 가기로 했다. 약속했어요.
0: 아, 그러네요. 그러면, 네. 앞에서 이미 여러 가지 레저 시설들에 대해 쭉 들었는데, 놀이기구를 이제 따로 들려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1: 예, 처음에 놀이기구는 또 롤러코스터, 바이킹, 경등등이 스윙, 해머, 스페이스 셔틀, 플라잉 타워 등 다섯 개의 대형 놀이기구와 저요탑, 덤퍼카, 2층 회전 목마, 관람차, 해파리 회전컵 등 아홉 개의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야외 탐험과 인형, 어디 등 몰입형 영화관도 두 곳이나 있습니다. 스토크 환락섬의 경우는 관광료한 환영을 받고 있으며 또 훈촌 관광의 또 다른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었고 훈촌의 우대적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중도 문화 관광 교류를 위한 최고의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0: 지금 얘기를 들어봐서는 이렇게 많은 놀이기구를 다 수용할 수 있고 앞에 이제 레저 시설들도 다 있고 거기 무슨 축제 쇼 이제 음악 축제 이런 것도 예 많잖아요. 미식 축제까지. 그러면 이 축제장만 해도 이제 부지 2만 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꽤 커 보이는데 공경왕국에도 가본 적은 있죠. 네, 그러면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것 같아요?
1: 공경왕국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0: 아, 그래도?
1: 예, 예.
0: 지금 얘기 들으니까 여기 지금 내용이 너무 풍성하게 나와 있어서요. 뭐, 혹시 이게 뭐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0: 한경이 있어서 더 화려하게 해요. 예.
1: 어, 무엇이 있어서요?
0: 아, 이 옷이 풍경이어서 지금도 풍경이 있어서
1: 아, 좀 화려해 보인다는 네. 그런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그런 느낌, 감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달이 될 때 가보지 못한 분들은 연서 씨의 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0: 네.
1: 네. 그럼 5.1절 기간에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즌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던가요?
0: 맞아요. 엄청 많았어요. 네. 명절인지라도 사람들이 인사인해를 이루었고 또 기구마다 활동한 줄을 서야 하다 보니 언사로 줄을 서서도 뭐 두 개 종목밖에 타지 못했습니다. 또 엄청 아쉬웠지만 그래도 풍성한 놀이공원을 구경하면서 다양한 공연도 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명절을 피해서 여유롭게 뭐 다른 기구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1: 아, 그러네요. 근데 공연 볼 때도 줄 서서 좀 기다려야 하고 그렇던가요?
0: 아니요. 그것은 오픈된 장에서
1: 아쉬워하면
0: 돼요.
1: 예. 아, 여기 그 공룡왕국의 그런 이제 공연처럼 뭐 시간대로 하고 줄 서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0: 네, 맞아요. 시간대로 하는데 또 좌석이 있어서 다 이렇게 앉을 수 있었어요.
1: 예.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0: 맞아요.
1: 예. 네. 그러면 놀이기구 사실 시간상 관계로 계속 이제 줄 서다 보니까 많이 하진 못했다는데 두 가지 정도는 체험했다고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놀이기구를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0: 예. 예,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또 역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예, 독특한 단순 설계로 스릴이 넘치고 또 상승과 그 하강할 때마다 또 새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보기만 하는 것도 무서워서 타지는 않고 또 친구가 타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친구의 말로는 엄청난 스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 그 친구는 무서워서 감히 제 앞좌석에 앉지 못했는데 딱 봐도 학교 저거 방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애가 제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1: 어머나 진짜?
0: 예, 정말 겁이 없는 대담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막 이제 소리 많이 지르던가요?
0: 네, 엄청 소리, 모두 다 함께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1: 세상에. 전 진짜 이런 걸 아주 겁 없이 탈 수 있는 분들이 참 부럽기도 하고, 정말 감탄이 가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잘 못하니까.
0: 예,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하강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1: 세상에.
0: 쟤는 못하겠더라고요.
1: 저는 이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막 분리돼서 이제 그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아 진짜 이건 막 이제 죽을 맛이라고 할까? 전 예, 이런 느낌이 너무너무 무섭고 싫습니다. 근데 딴 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제 그러는 걸 보면 옆에서 이제 구경하긴 좋아요.
0: 근데 전에는 타보셨나요?
1: 아니요. 저는 제 인생에는 아마 타볼 것 같지를 못합니다. 기껏 해서 이제 하이더우전 정도?
0: 네.
1: 그것도 사실은 두세 번 정도 타긴 했는데 정말 좀 높이 올라가거나 어떤 좌석에 앉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앞에 앉냐 또 뒤에 앉냐에 따라서 그 경사도가 약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가운데 빨리 이거 시간이 돼서 내려야겠는데 이거 나 좀 세워주세요라고 정말 소리 지르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다른 분들한테 민폐가 될까 봐 그거 끝나기를 그렇게 와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0: 저도 비슷해요.
1: 예. 네. 돈 내고 올라탔는데 그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자꾸 내려오고 싶으니까 어떡해요. 무서워서.
0: 네. 그런 마음 너무 공감됩니다.
1: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놀이기구가 많은 곳에 가서 노는 게 그냥 저한테는 네. 딴 사람들이 노는 걸 구경하는 사람 구경 정도예요.
0: 맞아요.
1: 그리고 그런 네. 분위기를 느끼고 거기 옆에서 이제 뭐 맛있는 걸 사 먹든가.
0: 맞아요. 예, 네, 맞아요.
1: 그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그런 가운데를 산책하고 활보하고 이러면서 느끼는 그 분위기만 느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이제 그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걸로 네. 또 너무 안 타면 또 네, 악한 값을 못 한 것 같아서 가장 무난한 걸로 이제 한두 개 정도 네, 확인합니다.
0: 네, 맞아요.
1: 네, 이 연서 씨도 이 와스토크 그 활락섬에 놀러 갔었는데,
0: 네.
1: 아, 그 연서 씨가 아니라 그 저희 그 현아 씨가 지금 네. 현아 씨 얘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두 분 다 작가라서, 네. 네, 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바이킹이 제일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도 이제 좌석이 중요한데 뒷좌석에 앉지 않고 뒷좌석 바로 옆에 앉았는데도 그 스릴감이 엄청났다고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도 현아 씨는 좀 어느 정도 탈 수.
0: 땀이 크나 봐요.
1: 예. 사실은 밤에 혼자 나가지도 못하고 엄청 겁 많은 애예요. 우리 애라고 하면 사적인 장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엄청 겁 많은 작가님이신데 또 이런 건. 타신다고요? 네. 네, 이번엔 그럼 이 놀이공원 내부에 그 음식점이 있었는지 좀 이 먹거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은데요.
0: 네, 전문적인 레스토랑도 있고 또 놀이기구 한쪽편에는 음식을 파는 작은 매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절판 오징어도 있고 떡볶이와 또 어묵을 비롯한 다양한 간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떡글상이나 빈치가 있어서 간식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떡글상에 앉으면 또 맞은편으로 강이 보이는데 유유히 흐르는 강을 보면서 또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면서 휴식하면 놀이기구로 인한 피로도 풀 수 있었습니다.
1: 이건 연서 씨도 또 이제 그 작가 옆에 분이시니까 작가님이시니까 이렇게 감수성이 깊은 분들이 그냥 놀이기구 타고 갑자기 앉아 쉬면서 이렇게 강 보면서 뭔가 좀 감수를 느끼기도 하고 네, 그런 감성적인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그냥 뭐 보고 스쳐 지나갈 강일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한마디로 이번 훈춘 여행은 다른 때 훈춘 여행에 비해서는 뭐가 좀 달랐다고 생각되죠? 이런 그 환락섬이라는 이런 와스토크 이 섬이 있어서 좀 더 스릴이 있었나요? 좀 궁금합니다. 총적인 인상이.
0: 네, 아마 러시아를 가본 이런 느낌이라서 예, 이런 것이어서 이국적인 느낌이 많았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은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1: 러시아 여행도 요즘은 정말 이제 그 자주 뭐 단체로도 떠나는 이런 팀들이 많으니까
0: 그렇죠, 예.
1: 네, 네. 한번 가보세요. 진짜 그냥 버스로 몇 시간 정도라도 쉽게 갈 수 있고 울라지보스토크 네.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와스토크 그 풍경을 즐기셨다면 아마 또 울라지보스토크 정도 그 정도 풍경도 네. 아주 만족하실 것 같아서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딱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이가 어릴 적에 그렇게 버스 몇 시간 타고 그때 단체가 있어서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친구와 친구 집에 애까지 이렇게 네 사람이 갔었는데 아이들이 두고두고 외워요. 그것도 그래도 해외라고 예 네, 가까운데 그렇죠. 버스 타고 간 해외였는데.
0: 네.
1: 가니까 벌써 이제 건축물들의 풍경이 다르잖아요.
0: 그럼요.
1: 그리고 사람들의 생김새가 외모가 다 다르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아이들. 완전히 그 이색적인 느낌.
0: 네. 아이들이 또 견식도 넓히고 얼마나 좋아요.
1: 맞아요. 그래서 그때 엄청 어릴 때 이제 유치원 시절이었는데 거기 이제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 엄청 가까운 데 다녀오고 나서는 TV에서 외국 사람이 나오면 저 여자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아이 눈에 외국 사람처럼 생기면 이 외모가 저희랑 이제 다르면 다 러시아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한때.
0: 네. 기억하는 거 봐요.
1: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시 한번 뭐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만은 어쩔 새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시간 핑계 되는 건 아니지만.
0: 맞아요. 예.
1: 그렇죠. 아이들의 학업이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풍격을 느낄 수 있어서 이 와스토크 환락섬 여행이 다른 때 훈춘 여행에 비해서 좀 색달랐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와스토크 이게 이제 외래어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러어에서
0: 네. 그렇죠. 예.
1: 어쨌든 따온 얘기겠죠. 네. 어떤 분도 토크 이렇게도 발음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와스토크 네, 지금 네. 이렇게 뉴스에 적혀 있으니까
0: 러어 느낌이 나요.
1: 네, 와스토크라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퀴즈 코너도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지금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네, 틀리게 기억할 수도 있을까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훈춘의 와스토크 환락섬 테마공원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 또 연서 씨의 이런 소개를 듣고 한번 방문하셔서 뜻깊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서 씨 오랜만이었는데 이제 그 방송 실력은 네. 여전하시네요.
0: 아니에요. 과찬입니다.
1: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그 연태 여행 다녀온 여행기도 공유해 준다고 하셨으니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랄게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1: 그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혼촌에 사시는 청취자분들도 꽤 계신데 이분들이 현지인으로 혼촌에 사시면서도 활락에 따라 와스토크, 활락섬 여행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는데 진짜 또 가까운 곳일수록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아서 아니면 아무 때든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좀 홀씨하고 미뤄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설들이 엄청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좀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혼촌의 현지 분들도 물론 가까워서 가기 좋은 곳이겠지만 우리 연변준에는 다 그래도 주말에 짧은 나들이로 다녀올 수 있는 거리라서 한번 좀 시간 잡아서 가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전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고춘길 작사, 신광식 작곡, 최성옥의 노래로 우리 가는 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꽃 같은 얼굴은 한철의 가지만 꽃다운 마음은 평생을 지키네. 장미꽃 백송이는 며칠이면 지지만 마음속 한 송이는 백년 향기 풍기네. 아, 우리 걷는 길은 따뜻한 사랑에 웃음꽃 피우고 우리가 걷는 길은 숲노래를 즐기는 기쁨이 있다네. 힘들어도 웃으면 행복 찾아오고요. 허약해도 웃으면 마음은 즐겁네. 혼자 걷는 길에는 그리움만 있고요. 둘이 걷는 길에는 예쁜 사랑 있다네. 아, 우리 걷는 길은 따뜻한 사랑에 웃음꽃 피우고 우리가 걷는 길은 숲노래를 즐기는

이번 주엔 고춘길 작사, 신광식 작곡, 최성옥의 노래 우리 가는 길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0: 주간종합뉴스입니다.
1: 중로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 기념대회가 일전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인 홍걸명 중로우호평화발전위원회 중국측 부주석이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인 리홍충 위원회 중국측 주석의 축전을 대독했으며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 부주석인 대보바 위원회 여성리사회 러시아 측 부주석이 국제기구 연계 및 지속가능 발전 목표 실현 담당 러시아 대통령 특별대표인 티토프 위원회 러시아 측 주석의 축전을 대독했습니다. 허근 흑룡강 성위서기와 손림강 중국 정부 유라시아 사무 담당 특별대표 쿨리코바 로중우호협회 제1부주석 브로니코바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변경정부 부지사 겸 위원회 지방협력리사회 러시아 측 주석대행이 축사를 했습니다. 량혜령 성장이 회의를 사회했으며 남소민 성정협주석이 참석했습니다. 리홍충 위원회 중북측 주석은 축전에서 중로 선린우호협력조약은 중로 관계사에서 리정표적인 의미를 지닌 중요한 문서로 중로 관계의 도약적 발전과 신형 대국 관계의 본보기를 세우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로우호평화발전위원회가 민간교류의 주요 채널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지방협력리사회가 양국 국민 간의 뉴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역할을 해 중로 양국의 각 분야 우호교류와 호혜협력에 힘을 보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티토프 위원회 러시아 측 주석은 축전에서 이번 일련의 행사는 양국이 대화를 심화하고 민간 우호 교류를 굳건히 하며 새로운 상호작용 모델을 모색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25년 전에 시작된 우위의 바통을 다음 세대가 안정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이 우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풍성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근 성위석이는 올해는 중로 선린우호협력 체결 25주년으로 습근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로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흑룡강성은 중도 각계와 함께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중도 동북 극동협력 메커니즘 및 중로우호평화발전위원회 지방협력리사회의 역할을 발휘해 진일보의 경제무역협력을 심화하고 통로건설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밖에 인문교류를 기밀해 고품질의 호혜상생을 실현하며 중로지방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 및 실질화해 중로우위를 이어나가고 선린우호의 새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며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앞서 회의에 참석한 지도자와 레빈들이 함께 중로지방우호협력 사진전을 관람했습니다. 중로 양국 관계자 약 500여 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일전 비자로 여는 무한경계 문화와 관광의 공생 중로 국경 간 문화관광융합발전교류회가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회의에서 흑룡강성 문화 및 관광청은 러시아 하바롭스크 변경주, 프리무르스키 변경주, 아무르주, 트베르주 4개주 문화관광부서와 함께 국경 간 문화관광협력 제안서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측 국경 간 문화관광협력이 고품질 발전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양국은 각각 우주 관광 코스와 특색 문화 관광 상품을 소개했으며 입국 통관 편의화 및 전 과정 관광 종합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심층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제안서는 양측이 국경 풍경, 생태 탐방, 학술 관광,

건강 양생, 효양 등 특색 관광 로선을 공동 개발하고 상시적인 관광객 유치 연계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여행사, 호텔, 관광지, 가이드, 서비스 등 전 과정 경영 범위를 규범화하고 불합리한 저가 관광 등 불법 영업 현상을 단호히 근절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국영과 문화관광 IP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문화관광 홍보 활동을 함께 개최하며 국제적인 문화관광 협력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국경 간 관광안전 공동 예방통제, 비상령계, 정보 상호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관광객 요구에 신속 대응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관광을 매개로 문화를 핵심으로 삼아 국경 간 문화예술공연, 축제령계, 무형 문화유산 상호 교류, 박물관 학술 연구 등 교류 활동을 상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문화 융합의 성과를 공유하고 민심 소통의 가교를 놓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도선인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 기념대회가 일전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영국 대표들은 중로 국경 간 문화 관광 협력, 여성 아동 사업과 가정의 고품질 발전, 중로 교육의 해 등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으며 중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중로 여성 아동 가정 우호 교류 행사에서 양국 대표 100여 명이 주제 발언 및 원탁 대화 등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성 역량 강화와 출산, 육아, 친화적 사회 구축 등에 관한 실천 사례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행사에서 중로 관련 기관이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설린 우호 관계를 위한 여성들의 힘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날 중로청년교류회 및 중로선인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 교육교류회가 흥룡강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중로량국대학 총장,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 청년학자 및 학생대표 등 총 150여 명이 현장에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서 흥룡강 유태자치주 중로청년대화 메커니즘 출범식이 열렸으며 중로학교 간 협력협정 체결 및 현판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중로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 기념 특별교향악 콘서트가 일전 할빈음악당에서 열렸습니다. 70분간의 음악축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급 예술 자원을 집결해 러시아 사하공화국 국립 크리보샵코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러시아 트베리주 모범주립 레메셰프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오중주 현악단, 할빈 교향악단 등 3대 악단이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3대 장으로 구성돼 차례로 전개됐습니다. 제1장 역사의 메아리, 설린의 오랜 평화는 두 나라의 산과 물로 이어지고 민심이 통하는 전통적 우위를 예찬했고, 제2장 예술의 운율 교류 문명의 공감에서는 중로 양국의 고전 곡목을 교차적으로 연주해 중로 인문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사에서 특색과 빛나는 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3장 시대의 화음 동행해 멀리 나아가자는 중로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의 대국에 기초해 양국이 손잡고 나아가며 협력해 윈윈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핵심 취지를 해석했습니다. 곡목 편성에 있어서 콘서트는 대등한 존중과 문명 상호 감상이라는 설계 리념을 견지했습니다. 서두는 러시아 측 고전 곡목인 명절 서곡을 선정해 러시아 음악 문화에 대한 경의를 표했고, 종장은 중국 대표적 작품 홍기송을 연주해 중국 문화의 풍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음악을 교량으로 삼아 두 나라의 설린우호와 진실한 상호 신뢰의 깊은 우위를 보여주었으며 예술의 독특한 힘으로 중로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높이로 나아가도록 추진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 향연.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한목진의 집. 앞마당 정자가 있는 곳으로 나온 한목진은 아버지가 선물로 준 손목시계를 귓가에 대고 있다. 그 뒤로 종사손이 책을 들고 거닐며 암송하고 있다.
1: 아, 딱 맞네. 상해께 다르긴 달라. 좋아.
2: 알람종보다는 못할걸요?
1: 내가 뭘 알아. 고급시계야. 아버지가 공업권 몇 장으로 바꾼지 알아? 다 너를 위해서.
2: 나를요?
1: 둔해서 못 붙을까봐. 넌 왜 아무데나 다 삐쳐? 암송해.
2: 암송하고 있는데 방해했잖아요.
1: 언제 방해했어? 혼자 말했지 너하고 말해서? 얼른 외워. 초읽기야 시작. 7, 9, 8, 7, 6.
2: 줄기 동문 윤여 여운 수칙 여운 야사전. 내 이름도 있네.
1: 나도 궁금해서 누가 지어줬는지. 시경에서 따오다니.
2: 당연히 부모님이죠. 무슨 말이에요?
1: 여자가 구름떼처럼 많지만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없다.
2: 사전은요?
1: 그리움이야.
2: 뭘 그려요?
1: 보고 싶은 사람을 그리는 거지.
2: 못 알아듣겠어.
1: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못 잊는다는 거야. 얼마나 간단한데.

0: 방에 갇힌 요가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허영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어 창가를 지나는 걸 본 요가는 대뜸 밝은 표정을 짓고 그를 부른다.
1: 어머니! 어머님! 어머님! 어머니! 아기가 있어요.
0: 고용이 어머니가 창문 가까이 다가가 요가와 마주하고 선다.
1: 어머니, 이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2: 급해 마. 며칠 후 대학 시험이 끝나면 열어줄게. 요즘엔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시중들게. 일하는 나를 사과하는 셈 치고.
1: 어머니,
2: 다 알아봤어. 출근하면 달마다 3,40원은 벌 수 있는데, 아, 공부하면 벌기는커녕 돈을 써야 돼. 육아야, 이런 수지 안 맞는 짓은 간두자.
1: 어머님, 알려줄게요. 오늘은 20일이래요 학교가 로인 받아야 돼요.
2: 이따가 대용이 오면 가져오게 해라.
1: 안 돼요, 안 돼요. 꼭 본인이 서명해야지. 남은 안 돼요. 진짜예요. 이번 달에 로임을 안 받아오면 다음 달로 미뤄지거든요. 요즘 휴식했다고 무단결석으로 친데다가 로임까지 안 받아오면 이번 달 로임은 날아나 버려요.
2: 정말이야?
1: 뭐 믿겠으면 학교가 물어보세요. 학교 제도가 그래요.
0: 고용 어머니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면서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2: 여자는 본분을 지켜야 돼. 시집가 애 낳고 살림살이 하는 게 착실히 사는 거야. 공부해서 대학 간들 다 쓸모없어. 내 말 들어서 랑패 없어.
1: 어머니, 고마워요.
2: 어?
0: 고용 어머니가 자물쇠를 뽑는 순간 그만 자물쇠가 손에서 미끄러져 땅에 떨어진다. 그가 허리를 굽혀 자물쇠를 쫓는 순간 요가는 방을 뛰쳐나와 저만치 뛰어간다. 고용 어머니한테서 빠져나온 요가는 고혜네 집으로 달려간다.
1: 고혜야!
3: 어?
1: 아, 잘됐다. 집에 섰구나. 이리 와.
3: 웬일이야?
1: 상의할 게 있어.
3: 아니, 왜 이래?
1: 잘 들어. 이건 꼭 봐줘야 돼. 우리 시어머님이 날 대학 시험 못치게 하려고 집으로 불러들여서 가둬둔 걸 겨우 도망쳐 나왔어.
3: 말이 안 돼.
1: 너네 집에 며칠만 있게 해줘. 나 갈 곳이 더 없어.
3: 근데 우리 집도 찾아올 수 있어. 뻔히 다 아는데. 아님 숙소에 가.
1: 숙소도 찾아갈 수 있지.
3: 그럼 한신이 집은 어때?
1: 어디?
3: 옥진의 집.
1: 웃기지 마. 그게 말이 돼? 그 집에 가 있게? 그 집에 가 복습을 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3: 그 집이 딱이야. 뷰가야. 한신의 집은 제일 안전한 곳이야. 잘 들어. 허영이가 아무리 날고 뛴대도 감히 서기집이가 떠들겠어? 그리고 아주머니가 잘해주잖아.
1: 내가 그렇게 용감해? 그렇게 뻔뻔스러워? 거기서 복습하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 요가야, 너도 정말 답답해. 작은 일에서만 똑 부러지고 큰 일에서 널똘똘해? 지금 대학 시험이 너한테 대사가 아니야? 그 많은 고생을 하고도 이런 데서 뒷걸음질해. 짐이 어디 있어?
1: 숙소에.
3: 가자, 같이 가지러 가. 난 무서울 것 없어. 가자, 가자. 같이 가자.
0: 한병선 내 집. 한목지가 숨소리마저 조여가며 종사전이 있는 방의 문을 살그머니 연다. 종사전은 책을 펼쳐든 채 머리를 책상에 박고 꿈속을 헤매고 있다. 한목지의 표정이 대뜸 엄숙해진다. 그는 살금살금 종사전이 차고 있는 책상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굽혀 종사전의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자명종을 들어 종사존의 귀 가까이에 댄다. 갑작스러운 자명종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종사존이 어쩔 바를 몰라 헤매는데 한목지가 채찍으로 책상을 내리친다.
4: 나가 달래기! 달래기! 빨리! 빨리! 빨리! 나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0: 종사전을 밖으로 내몬 한목지는 달리는 그의 뒤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뒤쫓아간다.
1: 목지 씨, 저 회식하면 안 돼?
4: 안 돼.
1: 한목지, 나쁜 놈.
4: 자가. 깜짝이 해야지. 안 돼, 때린다.
5: 아, 나쁜 놈.
4: 빨리, 빨리.
5: 아, 안 먹지. 나쁜 놈. 아, 좀만 휴식해요.
4: 안 돼. 5분만 더 뛰어. 빨리.
0: 집 가까이 있는 롱구장에 이른 한목진은 롱구장 중앙에 서서 채찍을 휘두르며 종사선을 재촉한다.
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뛰어!
0: 한목진 눈에는 어린 사존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순수하다. 어쩌면 사존인 오늘의 독한 채찍의 맛을 먼 훗날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고해와 요가가 한목진의 집 앞에 이른다. 고해가 대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요가를 끌고 마당에 들어서는데 정자에 있던 종사존이 그들을 발견한다.
6: 요가 언니?
0: 요가라는 말에 정자에 앉아있던 한목진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4: 고해야. 요가야. 집에서 복습만 하고 여긴...
1: 목지, 사손이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어. 유가는 집에서 공부할 수가 없어서 이것저것 피해만 다니고 있어. 호영이가 우리 집도 찾아올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이 집으로 데려왔어. 대학 입시가 코앞인데 복귀만 하면 이것저것 고려할 거 없잖아.
4: 고마워. 이때 나를 떠올려줘서. 싫음 놔. 유가 너도 참... 말했잖아. 우리 집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구애한테 걸려오다니. 가자. 들어가. 이리 줘.
5: 제가 들어줄게요. 들어가요.
4: 가, 자.
5: 가자. 가나워.
7: 엄마. 저 왔어요.
0: 이날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정연도 집으로 돌아온다.
8: 네가 어쩐 일이야?
7: 언니도 왔군요. 앉아요.
0: 진혜화와 함께했던 요가와 종사존도 거실로 나온다. 요가가 한정연의 곁에 다가가 앉는데 종사존은 거실 문에 기댄 채 걱정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만 보고 있다.
8: 너 왜 집에 왔냐고?
7: 아휴, 학교 대학 지도반에서 면리하는 수험생들 다 받아들여서 사람 천지예요. 집에서 하기보다 못해요.
8: 집에서 하면 학교 분위기와는 다르지. 당장 시험 치겠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무조건 붙어야 돼.
7: 아휴, 배울 것도 별로 없어요. 시험을 취소한 지 10년도 넘어서 다들 똑같이 우왕좌왕해요. 시험이 뭔지 다 몰라요. 아 참, 엄마 알려줄게요. 아, 농장에서 온 지식 청년에 공장 노동자, 운전기사까지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다 학교 왔다고요.
8: 그래?
7: 아, 교실 구석까지 사람이 다 찼어요.
8: 그러면야 집에 오는 게 낫지. 조용하고 오빠 보고 책임지고 잘 가르쳐달래. 아, 잘됐다. 우리 집에 수험생이 셋이나 있어. 너희 다 합격해야 돼.
7: 당연하죠.
8: 아니, 방은 어쩌지?
5: 내가 아줌마 방에 가고 언니는 정연이 방에 있게 해요.
1: 아니에요. 내가 아줌마 방에 갈게요. 난 어디든 다 돼요.
7: 아휴, 지금이 어느 때라고 그런 걸 따져요? 얼케가 오빠 방에 가면 되죠.
0: 한정연의 말에 종사조는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그들을 등지고 돌아선다. 늦은 시간 한정연과 나란히 침대에 앉은 요가는 여전히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있다.
1: 피곤하지? 일찍 자. 난 좀 더 하겠어.
7: 안 피곤해요?
1: 너 모르지? 난 지금 피곤한 줄 몰라. 이번 기회를 잡을 수만 있다면은 난 뭐든 다 좋아.
7: 언니.
1: 응?
7: 아, 솔직히 말해요. 오늘 내가 잠자리를 배치할 때 기분이 나빴죠?
1: 아니야. 솔직히 말할까? 나를 여기 있게 해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 우리 일은 다 지나간 일이야. 잊어야지. 지금은
0: 복습을 잘해서 대학에 붙는 것이

0: 일이야, 안 그래?
1: 저번에 허용이가 그렇게 때렸는데 그냥 용서했어요? 나라면 이혼해요.
0: 이전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더라. 사는 게 그래. 내가 욕심을 부릴수록 더 멀리 도망쳐가거든. 이것만은 확실해.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안 그래?
1: 그렇게 생각했어요?
0: 응.
1: 그럼 됐어요. 언니가 연약한 줄 알고 타격이 무너질까 봐 걱정했어요.
0: 어쨌든 버텨야지. 어쩌겠니? 난 좀 더 벌게. 너 먼저 자.
1: 응.
2: 한목진의 집. 종사손과 유가가 각각 책상에 마주 앉아 한목지가 내어준 시험지에 답을 적고 있다. 한목진은 시계를 보며 종사존과 유가를 감독한다.
3: 시간 끝! 멈춰! 멈춰!
1: 아직 못 썼어요.
3: 됐어. 더 쓰면 무효야.
1: 시계가 빨라요.
3: 뻔뻔스럽게 시계를 다 떼? 부끄럽지 않아? 열흘도 넘어서. 아가씨, 문과 리과 잘하는 게 뭐야? 어? 이것 봐. 다 빈자리야. 어? 공부는 입으로만 해서? 누굴 해치려고 이래?
1: 아무도 해치지 않아요.
3: 넷!
1: 묵지.
3: 상엄아, 말해봐. 그때 어떻게 약속했어? 어?
1: 약속 취소할게요.
3: 취소하면 나가. 남에게 영향 주지 말고. 육아는 너보다 100배 더 나아.
1: 언니는 대학에 붙어요?
3: 당연하지. 포기할 거면 당장 여기서 나가!
1: 나가라면 나가지 뭐. 아니, 정말로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똥똥거려?
3: 넌 쟤를 몰라. 알려줄게. 뻔뻔스러워서 혼나야 돼. 어? 그래도 며칠 전보단 진보했어.
2: 한목지가 종사존의 답안지를 보며 유가를 향해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문이 벌컥 열리며 종사존이 다시 들어온다. 한목지가 바로 정색하며 묻는다.
3: 왜 그래? 깨달았어?
1: 답안을 고쳐줘요.
3: 그럼 말해봐. 고난 앞에서 스스로를 이기고 용감히 도전하겠다는 게 누구야? 말해.
1: 내가 그랬어요. 답안 고쳐줘요.
3: 유가담.
0: 아니야. 사전이 거 먼저 봐.
1: 아니에요. 밖에서 기다릴게요.
2: 한목진의 집마당. 정성은 자신이 메고 온 채소 광소리들을 한목진의 집마당에 줄로러니 놓아둔다. 이때 정사존이 계단을 달려내려오며 정석을 보고 반갑게 소리친다.
1: 오빠!
3: 어!
1: 여기 웬일이야?
4: 농한기라 보업을 좀 하느라고.
1: 이렇게 많은 걸 이 집에서 어떻게 다 먹어요?
4: 공짜가 아니야. 마을 사람들 거 팔아주는 거야. 현에서는 싸니 시내에 와서 팔 수밖에. 지금 먼 동네에선 널 보살로 보자. 적하면 널 찾으래. 사전아, 가서 시아버지한테 물어봐. 그분이 다니는 식당에선 안 사겠는가 봐.
1: 오빠, 그런 말을 어떻게 꺼내요? 날 난처하게 굴지 말아요.
4: 왜 그런 말을 못해? 투기 매매도 아니고 농산물을 파는 건데, 안 그래?
1: 큰일하는 사람들인데 이깟일엔 안 삐쳐요.
4: 이깟일이라니? 시골에선 1년 내내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 이게 어떻게 이깟일이야? 시집 온 지 며칠 됐다고 벌써 시골이 눈에 안 차?
1: 오빠,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런 말 못 꺼내요. 정말 그리 대단한 줄 알아요?
4: 그래, 안 된다면 부탁 말아야지. 아이고, 널 업어서 키웠고 맛있는 거 있으면 너부터 줬어. 마치 학교도 너부터 보냈고 애까지 거 부탁했는데 난처하다니.
5: 오빠, 삐뚤어 소리 그만해요.
2: 계단을 내려온 요가가 종사손녀를 발견하고 그들한테로 다가온다.
0: 사손이?
6: 네. 이분은
0: 우리 오빠예요. 오빠, 요가 언니예요.
6: 아, 반가워요.
3: 반가워요.
6: 채소가 많네요.
4: 아, 시내와 팔려고 가져왔는데 팔로를 찾아달라니 난처하다니.
6: 아님, 제가 식당에 가서 물어볼게요. 어차피 숱한 사람들이 먹는 밥을 하는데 싱싱한 거 사기도 어려울 거예요.
4: 아니에요. 진짜 물썰미가 좋군요. 얼마나 싱싱하다고요. 아침에 이슬까지 있습니다. 고마워요. 자, 이걸 잡숴봐요.
6: 아,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5: 아, 유가야!
4: 어디 있어?
2: 이날 호영과 호영이 어머니가 유가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온다. 학교 의무실에 들어선 호영과 호영이 어머니는 의무실이 떠나가라 목청을 높여 유가를 부르는데 흰 가운을 입은 한 여선생이 급히 그들을 말린다.
5: 유가야!
6: 동지!
5: 유가야!
6: 아, 진짜 출근 안 했어요. 장기 휴가를 냈어요.
5: 그럼 어디 갔어?
6: 아니, 나야 모르죠.
7: 어디 숨겨둔 거 아니오? 어?
6: 멀쩡한 사람을 어디에 숨기겠어요? 아휴, 여기서 나가세요. 이래야 돼요.
7: 나가라고? 잘 됐어. 오늘부터 난 여기서 살겠어. 여기!
2: 드라마 인생향연 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이날 호영과 호영이 어머니가 육아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온다.
1: 육아야!
2: 동지!
1: 육아야!
2: 아, 진짜 출근 안 했어요. 장기 휴가를 냈어요.
0: 학교 의무실에 들어선 호영과 호영이 어머니는 의무실이 떠나가라 목청을 높여 육아를 부르는데 흰 가운을 입은 한 여선생이 급히 그들을 말린다.
2: 그럼 어디 갔어? 아니, 나야 모르죠.
3: 어디 숨겨둔 거 아니오? 어?
2: 멀쩡한 사람을 어디에 숨기겠어요? 아휴, 여기서 나가세요. 이래야 돼요.
3: 나가라고? 잘 듣소. 오늘부터 난 여기서 살겠어. 여기. 나 안 가겠어.
2: 사람이 왜 이래요? 무지막지하네요.
3: 누가 무지막지요? 누굴 말아? 뭐가 무지막지요?
4: 아우, 대학시험인지 뭔지 때문인지 아무리 대단하다 쳐도 제 남편까지 버리는 건 말이 아니잖소.
5: 도와주는 셈치고 어디 있는지 알려줘.
2: 정말 몰라요. 어제부터 육아일을 대신했어요.
5: 뭐요? 육아가 일자리까지 버렸어?
2: 아니에요. 대학 시험 준비를 하는 선생님들을 특별 우대해서 일은 안 하고 공부만 하랬어요. 시험 준비만 열중하게요.
3: 통지 이해가 안 돼요. 시험이 뭔데? 집이고 일이고 다 버려.
2: 그리고요, 시재정에서 달마다 수험생들에게 영양보조금 2원을 준대요. 한석이께서 대학 시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하고 문턱을 높이거나 방해하면 안 된다 했어요.
0: 책상에 마주앉아 종사전의 시험지를 보던 한목진은 손에 쥐고 있던 나무 작대기로 보상당한 오른쪽 다리를 두드린다.
6: 왜 그래?
7: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려.
0: 육아가 한목재 곁으로 다가가 앞에 쭈그리고 앉더니 그의 손에서 나무 작대기를 빼앗아준다.
6: 줘봐, 혀를 눌러줄게.
7: 아니, 안 그래도 돼.
6: 배웠어, 걱정 마. 어때, 이 정도면 돼?
7: 더 세도 돼.
6: 어.
0: 육아가 한목재 다리에 혈의를 눌러주고 있는데 매교정 통을 든 진혜화가 방에 들어선다.
8: 목지야!
7: 네!
8: 매교정을 사왔어. 아니, 왜 그래?
6: 아, 목지가 다리가 저려서 혀를 눌러서 풀어주고 있어요.
8: 사전아! 사전아!
6: 아니,
8: 넌 뭐하고 있어?
0: 진해화의 부름에 맞은편에 있던 종사존이 바로 달려온다. 그 바람에 요가는 손놀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6: 단어를 외웠어요.
8: 외우긴 뭘 외워. 여기 온 이물을 까먹었어? 목지를 돌보는 거 시시각각 명기해야 돼. 육아를 봐라. 손님이 목지를 더 보살피다니.
0: 두 눈을 내리깐 채 뿌루통해서 진해화의 책망을 듣던 종사조는 갑자기 몸을 휙 돌려 방을 나가버린다.
8: 아니. 쟤 좀 봐라. 예의가 없다니까, 한목지. 너 때문에 버릇만 살았어. 계속 이러다간 시어머니도 몰라봐.
6: 아, 사전이는 어리니까 삐질 수도 있죠.
8: 어리긴 뭐가. 내가 저만 할 땐 출근도 했어. 가정 단위를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0: 그날 저녁 책상에 마주 앉은 종사조는 공부하렴을 하지 않고 왼손으로 턱을 받치고 앉아 만년필로 멀쩡한 교과서를 꾹꾹 찍는다. 탁자에 마주 앉아 책을 보던 한목진은 멍 때리고 있는 종사손에게 책을 쥐어뿌린다.
7: 멍해서 뭐래? 집중해.
6: 시험 치기 싫어요.
7: 뭐라고?
6: 안 치겠다고요.
7: 미쳤어? 왜 안 치겠다고 그래?
6: 그냥 싫어요. 싫어요. 싫다고요.
7: 갑자기 이상하게 왜 이래?
6: 머리가 둔해서 붙지도 못할 거고 저도 창피만 해요. 안 치겠어요.
7: 누가 그렇게 말했어? 어?
6: 누구긴요? 목지씨가요.
7: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6: 어머님도 못 붙는댔어요. 안 칠래요.
7: 무슨 공리하는지 뻔해. 낮에 요가가 다리를 문질러줬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어?
6: 아니거든요.
7: 무슨 아니긴. 옹졸해.
6: 누가 옹자라야?
7: 말해봐. 동지 사이에 관심하고 도와주는 게 잘못됐어? 온통 쓸데없는 생각이야. 됐고, 쓸데없는 생각 다 털어버려. 시간이 없어. 얼른 자기 전에 그 시험지를 다 받쳐.
6: 안 써요. 어쩔 건데요?
7: 한 번 더 말해.
6: 안 써요. 안 써요. 안 쓴다고요.
0: 한목지가 상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7: 저기 돌아서 서!
0: 종사조는 획 돌아서서 방을 나오더니 이마를 벽에 마주하고 서 있는다. 한정연의 방에 있던 요가는 복도에서 나는 동정에 문을 열고 내다본다. 얼마 후 요가는 방을 나와 종사존의 뒤에 와서 선다.
1: 사전에 왜 그래? 기분 나빠? 이렇게 늦었는데 안 자고. 공부는 내일 해도 돼. 내일 내가 도와줄게. 묵지가 벌 줬어? 상관 말고 먼저 자. 내가 말해줄게. 응?
6: 잠깐 좀 그만해요.
0: 말을 마친 요가가 막 한목지의 방문을 열렸는데 종사존이 그의 앞을 가로막아선다.
6: 세상에서 언니만 똑똑하고 대단해요. 언니 혼자 대학에 붙어요. 됐어요? 난 누나고 미련한 바보예요. 둘이 진짜 얄미워요.
0: 련조퍼 쏘듯 마구 퍼붓고 난 종사조는 놀란 표정으로 몽해는 요가를 남겨둔 채 자리를 뜬다. 종사조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요가의 눈앞에는 한목진의 집에 와 있는 동안의 일들이 조마등처럼 스쳐 지난다. 요가가 대학시험 공부를 위해 한목진의 집에 왔을 때 진혜화는 반갑게 맞아주며 살뜰하게 대해준다.
8: 편안하게 우리 집에 있어.
1: 네.
8: 걱정하지 말고. 넌 우리 양딸이니까 누구도 뭐라 못할 거야. 네 시어머니도 여긴 못 찾아.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 우린 고소할 수 있어. 국가의 새로운 인재 모집을 파괴한다고. 너와 묵지 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묵지 아버지가 출장 갔으니까 내 방이 있어.
1: 아니에요. 전 아줌마와 한 방에 있으면 돼요.
8: 아줌마? 사촌인 아줌마와 있으면 되지. 네. 지금은 정연이 방에 있는데 걔를 내보내고 네가 정연이 와 있어.
1: 네.
8: 사촌이와 묵지는 한 방을 안 써.
1: 네.
0: 식사 때도 요가를 알뜰히 챙겨주는 진혜화는 진딸 한정윤을 대하는 태도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8: 요가야.
1: 네?
8: 저녁에 잘 잤어?
1: 잘 잤어요.
8: 공부하더라도 너무 늦지 말고 몸을 돌봐야지.
1: 네.
8: 사전아.
6: 응?
8: 저 아줌만 연세가 있으니까 이따가 장 볼 때 네가 따라가. 응?
7: 에? 시간이 얼마 없는데 공부하기 놔둬요.
8: 아니 공부하더라도 집에만 박혀있겠어? 바람도 쐬야지. 안 그래? 어? 머리도 쉬어야 돼. 응?
6: 아, 지금 갈게요.
7: 아니
6: 밥 먹고 가.
7: 아휴, 어머니도 참. 원래 기초가 차한데 어떻게 육아와 비교해요? 일까지 시키고.
0: 다시 정신을 가다듬은 요가는 뭔가 큰 결심을 내린 듯 입술을 악문다. 이튿날 아침 밝은 햇살이 키 높은 나무들이 가득한 정원에 포근히 내려앉는다. 요가가 한정연의 방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데 종사존이 노크하며 들어선다.
1: 사전아 들어와.
6: 어제 언니한테 화낸 거 아니에요.
1: 알아.
6: 그런데 왜 나가요? 공부하는데 지장이 됐다면 내가 방을 옮길게요.
1: 사전아, 지금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야. 난 이 집에서 나가면 더 안심하고 공부 잘할 수 있어. 나한텐 화서 이과대학에 붙는 게 첫째야.
6: 화서 이과대학? 어디 있어요?
1: 성도에.
6: 성도? 외지에 있어요? 여기 있을 생각 없어요?
1: 그 대학에 붙기만 하면 여길 떠날 거야.
6: 진짜요? 언니 지지해요. 꼭 붙을 수 있어요.
1: 사전아, 사전이도 노력해야 돼. 아님 묵지가 싫어해.
6: 응, 노력할게요.

0: 제가 들어줄게요.
1: 자전거를 끌고 있는 요가와 종사손의 모습이 한적한 큰 길에 나타납니다.
0: 요가 언니,
2: 응?
0: 미안해요.
2: 왜?
0: 내가 아니었으면 목지 씨랑 결혼했을 거잖아.
2: 아니야.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0: 솔직히 말하면 가끔 난 언니가 질투나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싫고 외지에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심보가 너무 나쁘죠?
2: 아니야. 사전아, 내가 떠나는 건 너 때문이 아니고 묵지 때문도 아니야.
0: 그럼 왜 가요? 집에 남편을 피하려고요?
2: 나 자신을 피해서.
0: 자신이요? 무슨 말이에요?
1: 머리를 갸우뚱거리는 종사손을 바라보던 요가는 말없이 돌아서서 길을 재촉한다. 어느새 두 사람이 호영래 집 앞에 이른다.
2: 사전아, 이젠 가봐. 우리 집이야.
0: 안 돼요. 남편이 또 때리면 어쩌려고요?
2: 안 그래. 도리를 따져야지.
0: 안 돼요. 그래도 걱정돼요.
2: 괜찮아. 어떻게 말할지 다 생각해놨어. 얼른 돌아가. 여성 그 집에서 내가 폐를 많이 끼쳤어.
0: 네, 언니 그래. 혼자서도 조심해요.
2: 괜찮아. 얼른 돌아가. 잘 가, 사전아.
1: 요가가 대문 안으로 들어간 지 한참 되어서야 종사손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허용이 작은 나무 걸상을 식탁 삼아 안주를 차려놓고 술을 마시고 있다. 그 곁에서 허용 어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다. 요가가 마당에 들어서자 흘끔 쳐다보던 호용이 술자를 탁 놓으며 호통친다.
3: 집인가? 이 집을 뭐로 알고 들락날락 마음대로요? 가려면 오지 말든가. 앉아 없어.
1: 요가가 자전거를 세우고 천천히 두 사람 앞에 마주선다.
2: 어머님, 여보, 그때는 내가 원해서 결혼했어요. 당신이 좋은 사람인 거 아니까요. 말도 없이 떠난 게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사실은 모르실 거예요. 내 평생 꿈은 대학에 붙는 거란 걸. 기회가 생기니까 앞뒤를 가리지 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까 용서해줘요. 이젠 안 갈 거예요. 어머님도 있으니까 제가 약속할게요. 대학에 붙어도 이 가정은 안 떠난다고요. 진짜예요. 이 약속 지킬게요.
4: 가서 쉬어라.
1: 요가가 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자 허영 어머니는 호용이 앞에 와서 쭈꾸리고 앉는다.
4: 대영아, 말하는 거 들었지? 다짐까지 했어. 아, 부러워. 어? 들었지? 됐다. 술 좀 그만 마셔.
3: 알았어요.
4: 요가, 국수를 해줄게. 와서 도와줘.
0: 네. 어머니, 잠시만요.
1: 호용 어머니가 웃음을 머금고 주방으로 달려간다. 뒤따라 나온 요가가 호용을 향해 묻는다.
2: 여보, 무슨 국수 드실래요?
3: 계란 토마토 국수.
2: 네.
3: 요가.
2: 네?
3: 돼지 기름을 듬뿍 넣었어.
1: 요가가 주방으로 들어간다. 허영은 술 한 잔을 들어 시원히 국을 내며 만족된 표정을 짓는다. 한병선네 집. 모처럼 다섯 사람이 오붓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 한목지가 종사

0: 손에게 반찬을 집어준다.
1: 아, 맞다. 희소식이 있다.
2: 네?
1: 시의 통지인데 전시 수험생들을 상대로 도서관을 개방하기로 했어. 조건이 얼마나 좋아.
3: 아버지! 아버지가 대일이에요. 제일 현명하고 대단해요.
4: 그래도 참 식사하는데 왜 그래?
0: 한목지는 부랴부랴 밥을 입으로 밀어넣더니 곁에 앉은 종사전을 끌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3: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왜 그냥 가?
4: 참 어둥대긴. 쟤네 좀 봐요.
2: 풀이 뭐야?
0: 가방을 메고 도선으로 책을 껴안은 한정연이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운 채 도서관으로 향하고 있다. 한정연은 앞에서 책을 보며 걸어가는 한 여학생을 발견하고 다가가 반갑게 인사한다.
2: 열심히네. 빨리 와.
5: 벌써 나와?
2: 어.
0: 고용이 자전거에 육아를 앉히고 가로수들이 질벽에 늘어선 큰 길을 달리고 있다. 도서관 문 앞에 이른 호용은 요가를 내려놓고 말없이 다시 가버린다. 호용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요가가 걸음을 옮긴다. 도서관은 책을 보는 사람들로 꽉 차있다. 요가와 고해는 책 진열장 앞으로 오가며 필요한 책들을 찾아본다. 열람실에는 공부하러 온 학생들로 꽉 차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책상에 마주 앉아 공부하던 종사손이 곁에 앉은 정연에게 모를 문제를 묻자 정연은 차근차근 가르쳐준다.
6: 이것과 이것을 합한 거예요.
2: 찾았어?
6: 찾았어.
0: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응시생들의 공부 열기에 도서관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드디어 대학 입시날이 찾아온다. 아침부터 수험생들이 밀물마냥 시험장으로 쓰러들어간다.
7: 어서 부리지 말고 들어가자. 시작하겠다. 함께 노력하자. 근데 제약에서 만나자.
0: 수험생들은 부모 친구들의 응원과 배웅을 받으며 설레는 심정으로 시험장으로 향한다. 그 속에는 한목지 한정연과 종사손의 모습도 보인다.

0: 드라마 인생향연 3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2: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주간종합뉴스입니다.
1: 중로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 기념대회가 일전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인 홍걸명 중로우호평화발전위원회 중국측 부주석이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인 리홍충 위원회 중국측 주석의 축전을 대독했으며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 부주석인 대보바 위원회 여성리사회 러시아 측 부주석이 국제기구 연계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 담당 러시아 대통령 특별대표인 티토프 위원회 러시아 측 주석의 축전을 대독했습니다. 허근 흑룡강 성위 서기와 손림강 중국 정부 유라시아 사무 담당 특별대표, 쿨리코바 로중우호협회 제1부주석, 브로니코바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변경정부 부지사 겸 위원회 지방협력리사회 러시아 측 주석대행이 축사를 했습니다. 량혜령 성장이 회의를 사회했으며 남소민 성정협주석이 참석했습니다. 리홍충 위원회 중북 측 주석은 축전에서 중로 선린 우호협력조약은 중로 관계사에서 리정표적인 의미를 지닌 중요한 문서로 중로 관계의 도약적 발전과 신형 대국 관계의 본보기를 세우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로 우호 평화 발전위원회가 민간 교류의 주요 채널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지방 협력 리사회가 양국 국민 간의 뉴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역할을 해 중로 양국의 각 분야 우호 교류와 호혜 협력에 힘을 보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티토프 위원회 러시아 측 주석은 축전에서 이번 일련의 행사는 양국이 대화를 심화하고 민간 우호 교류를 굳건히 하며 새로운 상호작용 모델을 모색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 측은 25년 전에 시작된 우위의 바통을 다음 세대가 안정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이 우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풍성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근 성위석이는 올해는 중로 선린우호 협력 체결 25주년으로 습근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로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흑룡강성은 중로 각계와 함께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중로 동북 극동 협력 메커니즘 및 중로 우호 평화 발전위원회 지방협력리사회의 역할을 발휘해 진일보의 경제무역협력을 심화하고 통로건설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밖에 인문교류를 기밀해 고품질의 호혜상생을 실현하며 중로지방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 및 실질화해 중로우위를 이어나가고 선린우호의 새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면서 중로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앞서 회의에 참석한 지도자와 레빈들이 함께 중로지방 우호협력 사진전을 관람했습니다. 중로 양국 관계자 약 500여 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일전 비자로 여는 무한경계 문화와 관광의 공생 중로 국경 간 문화관광융합발전교류회가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회의에서 흑룡강성 문화 및 관광청은 러시아 하바롭스크 변경주, 프리모르스키 변경주, 아무르주, 트베르주 4개 주 문화관광부서와 함께 국경 간 문화관광협력 제안서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측 국경 간 문화관광협력이 고품질 발전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양국은 각각 우주 관광 코스와 특색 문화 관광 상품을 소개했으며 입국 통관 편의화 및 전 과정 관광 종합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심층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제안서는 양측이 국경 풍경, 생태 탐방, 학술 관광, 건강 양생, 휴양 등 특색 관광 노선을 공동 개발하고 상시적인 관광객 유치 연계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여행사, 호텔, 관광지, 가이드, 서비스 등 전과정 경영 범위를 규범화하고 불합리한 저가 관광 등 불법 영업 현상을 단호히 근절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국영과 문화관광 IP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문화관광 홍보 활동을 함께 개최하며 국제적인 문화관광 협력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국경 간 관광안전 공동 예방통제, 비상령계, 정보 상호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관광객 요구에 신속 대응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관광을 매개로 문화를 핵심으로 삼아 국경 간 문화예술공연, 축제령계, 무형 문화유산 상호 교류, 박물관 학술 연구 등 교류 활동을 상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문화 융합의 성과를 공유하고 민심 소통의 가교를 놓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종로선인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 기념대회가 일전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양국 대표들은 중로 국경 간 문화 관광 협력, 여성 아동 사업과 가정의 고품질 발전, 중로 교육의 해 등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으며 중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중로 여성 아동 가정 우호 교류 행사에서 양국 대표 100여 명이 주제 발언 및 원탁 대화 등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성 역량 강화와 출산, 육아, 친화적 사회 구축 등에 관한 실천 사례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행사에서 중로 관련 기관이 협력 량해각서에 서명하고 설린 우호 관계를 위한 여성들의 힘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날 중로청년교류회 및 중로선인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 교육교류회가 흥룡강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중로량국대학 총장,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 청년학자 및 학생대표 등 총 150여 명이 현장에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서 흥룡강 유태자치주 중로청년대화 메커니즘 출범식이 열렸으며 중로학교 간 협력협정 체결 및 현판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중로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 기념 특별교향악 콘서트가 일전 할빈음악당에서 열렸습니다. 70분간의 음악축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급 예술 자원을 집결해 러시아 사하공화국 국립 크리보샵코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러시아 트베리주 모범주립 레메셰프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오중주 현악단, 할빈 교향악단 등 3대 악단이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3대장으로 구성돼 차례로 전개됐습니다. 제1장 역사의 메아리, 설린의 오랜 평화는 두 나라의 산과 물로 이어지고 민심이 통하는 전통적 우위를 예찬했고, 제2장 예술의 운율 교류 문명에 공감해서는 중로 양국의 고전 곡목을 교차적으로 연주해 중로 인문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사에서 특색과 빛나는 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3장 시대의 화음 동행에 멀리 나아가자는 중로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의 대국에 기초해 양국이 손잡고 나아가며 협력해 윈윈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핵심 취지를 해석했습니다. 곡목 편성에 있어서 콘서트는 대등한 존중과 문명 상호 감상이라는 설계 리념을 견지했습니다. 서두는 러시아 측 고전 곡목인 명절 서곡을 선정해 러시아 음악 문화에 대한 경의를 표했고, 종장은 중국 대표적 작품 홍기송을 연주해 중국 문화의 풍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음악을 교량으로 삼아 두 나라의 설린우호와 진실한 상호신뢰의 깊은 우위를 보여주었으며 예술의 독특한 힘으로 중로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높이로 나아가도록 추진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76번째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한 옆에 앉아 밥을 푹푹 퍼먹는 남편을 불빛을 비로 자세히 뜯어보았다. 남편은 늙었다. 참으로 늙었다. 웃잎술과 아래턱에는 수염이 덥수룩이 자랐고 두드러진 이마와 눈가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고생과 유험을 숨겨놓은 듯 깊은 주름이 얼기설기 패였다. 억센 빛이 번쩍이던 눈에도 피곤한 기색이 적지 않게 담겨져 있었다. 등은 약간 휘었으나 아직 건장해 보였다.

0: 남편은 매우 람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다. 가진 풍산고초를 다 겪은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명력하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의기가 소침해진 표정만은 없었고 행동에도 느리거나 쇠약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다부지고 힘이 있었다. 어머니는 남편을 자세히 살펴보며 그가 방금 이야기한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남편은 수년간이나 동북지방에서 벌목도 하고 위장질도 하며 고생스럽게 떠돌아다녔다 한다. 그는 왕이올 놈이 처단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서야 흥분에 휩싸여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1: 이제 마흔 서너 살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겉모양은 변했어도 마음만은 그전대로 꿋꿋하구나.
0: 어머니는 웃고 싶었으나 눈에서는 눈물이 용서 숨쳤고 울고 싶었으나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올랐다. 그는 얼마나 기쁜지 몰랐다. 기쁨과 함께 이름 못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강에 나가 빨래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얼음 및 찬 물 속에 잠겨있던 두 손이 새빨갛게 얼었다. 그는 옷을 빨래줄에 널고 손을 앞섭에 다 닦은 후 입에 가져다 호호 불고 나서 서쪽으로 기우는 해를 쳐다보며 집으로 들어갔다. 겨울의 추위는 비록 대지를 휩쓸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었다. 오후에 햇님이 따스한 빛을 뿌린다. 자그마한 뜨락은 바람 한 점 없이 햇살이 흘러넘쳤다. 처마 아래 달아놓은 샛노란 강냉이 몇 송이가 반짝반짝 빛을 뿌렸다. 지붕 위에 쌓인 눈이 천천히 녹아서 눈 속인 물이 이 영지풀 타고 한 방울 한 방울 벽 밑에 엎어놓은 양철물통 위에 떨어지며 똑똑 고르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잠시 후 집에서 나온 어머니는 뚜락에 볏짚 방석을 깔고 앉아서 토끼털을 넣은 까만 솜신을 짓고 있었다. 한 짝은 벌써 다 만들었고 다른 짝도 이제 몇 뜸 남지 않았다. 남편이 돌아온 후 어머니는 젊어졌고 또 유쾌해졌다. 그의 얼굴에는 늘 세상 화기로운 빛이 반짝이었고 입가에 패인 가는 주름살에는 행복의 미소가 오렸다. 메마른 눈에도 물기가 함치르르해졌다. 이것은 그가 다시는 남편 없는 아내가 아니어서 생활의 무거운 짐을 남편이 얼마간 짊어지고 자신은 반으로 산으로 적게 다녀도 된다는 것으로 해서가 아니었다.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내로서 남편의 운명을 근심하던 시름이 풀린 것이고 남편이 몸 가까이에 돌아왔을 뿐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인차 오직 공산당 팔로군을 따라야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어떤 주저도 없이 투쟁 속에 뛰어들어 자식들과 한 길을 걷고 있는 것 때문이었다. 실로 놈들의 등살에 못 이겨 집을 떠난 인희는 돌아온 뒤 조금도 주저 없이 항일 투쟁의 대열에 들어섰다. 외지에서 수년간 받은 악박과 착취는 그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싸우

가지 않는다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하였다. 그는 원래 남몰래 돌아와서 소상태대로 물려받은 그 화승대로 먼저 왕유일놈을 죽여버리고 더 갈 길이 없게 되면 산에 올라가 홍후즈 노릇이라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집에도 도착하기 전에 고향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아내와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고향이 변모된 경위를 자세히 듣고 공산당과 팔로군이 그의 원수를 갚아주고 온 집안을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그 혼자로서는 영원히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마치도 모래불에 나와 곧 말라 죽게 되었던 고기가 일단 큰 파도에 휘말려 다시 바다에 들어가자 자기는 영원히 물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것처럼 이제부터는 공산당을 따라 아내와 자식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투쟁하고 생명의 길, 혁명의 길만을 걷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졌다. 행복의 파도 위에서는 매우 쉽게 지난날의 고통을 돌이켜보게 되며 이 행복이 어떻게 차려졌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누가 그들을 헤어지게 하였으며 누가 그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였는가. 이 고난의 길 위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본 어머니는 만약 공산당과 팔로군이 없었다면 남편이 돌아올 수 없고 가정도 벌써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을 더더욱 통절히 느꼈다. 지난날의 쓰라림을 생각할수록 오늘의 행복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따스한 햇빛이 어머니의 온몸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는 마치 봄날을 맞이한 듯 거뿐한 감이 들었다. 어머니는 생각할수록 속이 흐뭇하여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가락맞게 양철동을 때리는 소리에 맞추어 저도 모르게 가는 콧소리로 처녀 시절에 늘 부르던 계절가를 흥얼거렸다. 이것은 그가 시집온 후 처음으로 부르는 노래였다.

0: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수자와 도깨니가 독강이의 손을 이끌고 문어구에 다가왔다. 수자는 노랫소리를 듣자 얼른 그들더러 살금살금 걸으라고 손신용을 하였다. 그는 대문 안에 머리를 살짝 들이밀고 살펴보더니 인차 들여다보고 방긋 웃으며 오빠에게 속삭이었다.
1: 참 희한한 일인데 어머니가 노래 부를 줄 알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
0: 덕강이도 빙그레 웃었다. 수자는 막 문턱을 넘어서려는 덕강이를 가로막고 팔꿈치를 들고 무슨 비밀인 듯 오빠의 귓전에 대고 수군거렸다. 덕강이는 그를 보며 미소를 지울 뿐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수자는 다시 허리를 굽혀 덕견이에게 몇 마디 속삭였다. 덕견이는 대뜸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노래를 끝내자 수자는 큰 소리로 외쳤다.
1: 어때?
2: 잘 불러.
1: 훌륭하지?
2: 참 훌륭해.
1: 하나 더 부르는 게 어때?
2: 아, 좋아. 제 차원.
0: 깜짝 놀라 무리를 쳐든 어머니는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굴을 확 붉혔다. 그는 수자를 꾸짖으려다가 독강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곧 일어나서 마주 나가며 기뻐서 말했다.
3: 아니, 아휴, 얘야, 무슨 바람이 불어 내 앞에 나타났느냐. 아휴, 이 애미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
4: 어머니, 생각지도 못했을 때 나타나야 더 기쁘죠.
3: 그래.
4: 어머니는 노래도 부를 줄 아는구만요. 전 정말 처음이에요.
0: 덕강이는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에 여지껏 보지 못하던 왕성한 기력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에 휩싸였다.
2: 엄마! 엄마는 노래를 참 잘 불러요. 하나 더 불러.
0: 덕견이는 어머니의 다리를 부둥켜 안고 응석을 부렸다.
2: 하나 더 불러.
3: 이번엔 내가 너희들에게 망신을 턱턱히 당하는구나. 사실 이 애미는 노래를 꽤나 불렀단다. 이제 짬이 있으면 또 불러주마.
0: 네. 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빙그레 웃다가 수자가 손에 든 이불짐을 보고 덕강이에게 물었다.
3: 덕강아, 네. 너 집에 와서 며칠 묵으려냐?
1: 아니에요, 어머니. 오빠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현 청년구국회에서 사업하게 됐어요. 오빠는 그리고 우리 현 아동단 단장이에요.
3: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냐?
4: 예, 어머니. 전 성적이 좀 우수하여 연거푸 몇 학년을 뛰어넘었어요. 전 지금 구에 가는 길에 집에 잠깐 들렸어요.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수자가 알려주더군요. 그런데 어디 갔어요?
3: 오, 밥상을 물리자 구에 회의하러 갔단다.
2: 아... 에이, 형, 아버지는 돌아오자 인차 간부가 됐어. 농민구국회 부회장이야.
3: 아이고, 내 정신 봐라. 어? 입방아만 찌었구나. 자, 빨리 방에 들어가자. 어서 밥을 지어주지. 어?
4: 어머니, 전 배고프지 않아요. 그만둬요. 왜? 여기 좀 앉아있읍시다. 참 따스하구만요.
3: 그럼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함께 많이 먹자꾸나. 어?
0: 어머니는 말하다가 토끼언니가 형의 권총집에서 권총을 뽑아내는 것을 보고 급히 말렸다.
3: 아유, 덕견아! 어서 넣지 못하겠니? 총알이 나가면 어쩌자고!
4: 괜찮아요. 총알이 없어요.
0: 덕강이는 동생이 넘겨주는 총을 받아주며 물었다.
4: 너 총 쏴보고 싶니? 이리 와, 내가 가르쳐줄 테니.
0: 두 형제가 손신용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어머니는 저도 모르게 덕강이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덕강이가 격발기를 제끼고 총알을 재운 후 방마쇠를 당기는 동작을 눈여겨보다가 오만결에 한마디 던졌다.
3: 아이고, 그 조그만 게 그렇게도 큰 힘이 있으리라고야.
2: 형, 아이고, 나 한 방 쏘자, 응?
4: 그건 안 돼. 놈들을 쏘는 총알을 함부로 쏘면 되니?
1: 어머니, 총을 쏠만해요?
0: 수자는 익사를 피우며 어머니를 골리려고 하였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대답하였다.
3: 이 애미를 얕보지 말아라. 네 오빠가 말한 것처럼 놈들 향해봐야 하지. 만약 급한 고비에 닥치면 이 애미도 정말 총을 쏘게 될지도 모르지.
0: 말하다 말고 어머니는 톡강의 신발이 이미 해진 것을 보고 방금 다 지은 솜씨를 꺼내주며 말했다.
3: 자, 신어봐라. 맞겠는지. 이건 너의 매복을 만들어둔 거다. 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신을 만들어도 보낼 수도 없었단다.
4: 싫어요. 매부한테 줘요. 제 신발은 아직 신을만 해요.
3: 어서 신거라. 응? 이제 짬을 봐서 또 한 컬레 만들면 되지.
4: 어머니, 이제 만들자면 늦었어요. 이 신발은 제가 매부에게 가져다 주지요. 전 내일 아침 떠나겠어요.
3: 그렇게 바쁘냐? 왜 늦었다는 거냐?
4: 어머니, 전 이번에 외놈들의 토벌을 막기 위하여

0: 구에 배치되어 왔어요. 아버지가 회의하러 간 것도 아마 그 일 때문일 거예요.
1: 더벌?
2: 어머니와 두 아이는 거의 동시에 놀라서 물었다.
0: 그래요. 어머니, 놈들의 이번 토벌은 그전과는 달라요. 외놈들은 갈수록 우리가 무서워나서 단번에 우리 금거지를 없애치우려고 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네 고장만 토벌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동지구를 토벌하려고 해요.

0: 대토벌입니다. 동지들, 이것은 있어본 적이 없던 참혹한 대토벌입니다. 놈들은 수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총 우두머리 오카무라가 직접 지휘해서 북해로부터 남해가로 동해가까지 밀고 나가 우리 교동 군민들을 일방타진하고 근거지를 없애버리려고 망상하고 있습니다. 놈들의 생각은 꿈보다 더 아름답지요.
1: 구이석이 강영천은 회의에 참가한 여러 마을 간부들에게 상급의 지시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는 수척한 얼굴에 엄숙한 표정을 짓고 예리한 눈길로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0: 이것은 놈들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소독전쟁에서는 지금 소련의 붉은 군대가 독일 파시즘을 여지없이 협우치고 있으며 독일은 날이 갈수록 더 깊은 궁지에 빠지고 있습니다. 영국처럼 이리저리 동요하던 나라들도 제놈들의 이익이 침해당한 데다 전 세계 인민들의 여론을 못 이겨 파시즘을 향해 총부리를 돌렸습니다. 놈들은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습니다.
1: 드라마 숨바귀꽃 7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